머라이 캐리 보이스투맨의 원 스윗 데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붕어빵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계절이 됐네요. 붕어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원래는 이제 한겨울에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앞당겨져서 초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붕어빵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선물 같은 일입니다. 권민정님은요, 아침에 붕어빵 트럭을 보았는데 뱃속에 아가가 계속 가서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와서 냠냠 먹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뱃속에 아기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4213님, 와우, 차디 9월인데 벌써 붕어빵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힘들었던 오늘 급 영양제 맞은 것처럼 힘이 불끈 나요. 팥붕, 슈붕 둘 다 사 먹을 겁니다. 으하하하. 차디는 어떤 맛을 좋아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옛날 사람이니까. 팥 무조건 팥이에요, 저는요. 무조건 팥이에요. 예, 무조건 팥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어요. 광고 듣고 오죠.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장미.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장세.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꿉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7214님. 윗집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가 정착을 한 것 같더니요. 이제 새끼를 낳은 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자식들이 집은 위에다 짓고 화장실은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로 정했는지 자꾸 저희 집에 볼일을 보고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얻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가시도 깔았는데요. 이젠 이것도 적응을 했는지 거기서도 앉아서 볼일을 보더니 아예 지 친구들을 데려와서 모임까지 하더라고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한동안 이 실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엄청 얘네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뭐 공중화장실처럼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던데요.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물 망 같은 거를 이렇게 싹 싸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그 무슨 장비를 하고 올라와서 해야 돼서 예, 꽤 큰 돈을 또 지불을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예, 안 오긴 합니다만 그래요. 사실 뭐 얘네들도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걸 텐데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30님, 요즘 주말마다 바둑을 배우러 다니는데요. 첫 수업을 갔는데 같은 수업 듣는 선배님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너무 의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초딩 스승님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축도 되고 그러네요. 열심히 배워서 스승을 이기는 제자가 돼봐야겠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아, 애들도 많이 바둑을 배우나 봐요. 몰랐습니다. 저는 뭐 기원 같은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바둑을 둬본 적도 없고요. 저는 약간 이제 오목 계열. 예, 약간 이제 오목 쪽이지. 예. 아,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여쭤요. 6593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들었어요. 3358님, 자디는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을 만큼 좋아해서 여러 가지 햄버거 브랜드 종류를 섭렵 중인데, 근데 먹은 버거가 좀 질릴 때쯤 저희 가게 옆에 수제 햄버거 집이 오픈했습니다. 슬쩍 보니까 9가지 메뉴가 있던데 한 달은 행복하겠죠. 좋습니다. 아, 저 햄버거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버거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서 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제버거 막 이 조그만 가게들, 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버거집들도 요즘 많잖아요. 동네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뭐 케찹 뭐 소스 하나도 안 넣고, 예, 그냥 먹는 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 패티에, 예, 패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샤데이의 By Your Side, 윤민숙 시청해 주셨고요. 4Play의 Let's Make Love로 이어집니다.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0: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629님,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와이프 5살인 와이프가 되기가 좀, 예. 그렇죠. 아, 이게 뛰어있기 잘해야 되는데. 아, 내일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이렇게 공주님 세 분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침에 첫째한테 우유를 챙겨주었는데요. 첫째가 우유를 그릇이 아닌 컵에 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유를 컵에 마시지 어떻게 그릇에다가 마셔요. 그래서 딸아이와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와이프가 40살이 5살 애랑 똑같이 그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섭섭함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저 너무 섭섭하고서. 아, 이 컵에다 마셔야 된다는 걸 이렇게 좀 교육하고 계셨던 교육 현장 아니에요. 우유는 원래 컵에다 마시는 거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진짜 그 겁 이러니까 이 교육 현장인데 그죠? 예, 섭섭하시겠어요. 아이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우유는 컵이라는 걸.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창고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439님,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왜 처음에 좋은 말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술을 세야 할 일을 하는 걸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주변 애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셨습니다. 아, 애들은요. 이게 이제 그 해야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그 이후에요. 애들은 원래. 예. 그거는 뭐 화나서 이렇게 뭐 그, 뭐,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라고 보지 않고 셋 하면 이제 그때 하는 거로 애들은 인식을 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가끔 네 다섯 가지 갈 때도 있어요. 네 다섯 뭐 이렇게 그때가 이제 애들이 움직이는. 네, 그게 애들의 기준이에요.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규호의 상상까지 여집니다. 손선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기호의 상상까지 들었고요. 6954님, 저 지금 할머니 집에 배추 심으러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나흘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할머니께서 전화해서는 이제 몸 괜찮냐? 다정하게 물어보시더니 괜찮으면 배추 심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배추 심고 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죠? 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 아, 너무 그립네요. 네. 저도 막 머릿속에 그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아,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된장찌개는 꼭 추가가 되겠죠? 그죠? 할머니 표 된장찌개. 5798님, 차디는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뭔가요? 남편이 많고 많은 김치 중에 고들빼기 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고들빼기 김치가 대체 왜 먹고 싶은 걸까요? 만들어 먹을까 하다가 재료 다듬기도 번거롭고 쓴맛도 우려내야 하고 도저히 만들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요. 사 먹으려고요. 좋습니다. 아, 고들빼기 김치. 이게 뭐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래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죠. 예, 갑자기 그게 뭐 드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전 고들빼기 김치를 삼겹살 구워서 먹는 것도 참 괜찮은데.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409 하나님 청해 주셨고요. 브라이언 페리의 I'm in the mood for love, 네킹 콜의 Aquellos Ojos Verdes까지 여집니다.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이연우의 음악 앨범
10: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2부를 마무리합니다. 김수영의 비틀비틀 들려드리고요. 3부에 뵙죠.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월릉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여파로 도봉지하차도부터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성동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종암에서 신내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가양대교 부근에서 밀리다가 다시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많이 막혀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동호대교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 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가지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인생의 회전목마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35년 전통 김치 안미채에서 김치 세트, 광희 수제 누룽지에서 가마솥에 정성 담은 혼합 잡곡 수제 누룽지, 오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시에서 바닥 클리너, 복잡한 관절을 빈틈없이 고려원단에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드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전통 건강식품 전문 오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회원 캔디, 친환경 오목가구 핀란드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님 사연인데요. 영양제 먹으려고 별 생각 없이 꺼내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와르르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초 안에 전부 다 주웠는데 괜찮겠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차디도 바닥에 떨어진 거 3초 정도는 모른 척 하시죠? 하셨습니다. 아, 저는 뭐 한 6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겠죠. 예. 근데 뭐 집에서, 아유, 뭐 집에서 떨어뜨린 거는 뭐, 예. 아니면 그 바깥에서 길바닥에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거기 이제 호호 불어서, 예, 3초 안에 드시면.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김은실 씨, 택배가 도착해서 얼른 뜯어보겠다고 신나게 포장지를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택배 포장만 자른 게 아니라 안에 있던 새 블라우스까지 싹둑 자른 거 있죠? 블라우스라 수선하기도 어렵고 너무 허무합니다. 이놈의 급한 성격 좀 고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칼로스 뭐 이렇게 그 갈라서 열거나 가위로 잘라서 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찢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 진짜로. 야, 너무 아깝나요.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하정선 시청해 주셨고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까지 들었죠. 6530님, 주말이라 아들과 함께 라이딩하러 나왔어요. 점심은 짬뽕 먹자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요. 다 커서 공부하느라 저랑 안 놀아주기 전까지 열심히 놀아주려고요.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자전거 타주고 짬뽕 먹어주고 할 날도 얼마 안 남았겠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평생 아이들이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즐기셔야 됩니다. 네,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요.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카메라 감독이거든요. 종종 야구장 간다는 사연 들으면 반가워요. 하하하. 차디도 언제 한번 야구 보러 오시죠? 하셨습니다. 오, 카메라 감독님이시구나. 예. 그 멋진 화면들을 다 잡아주고 계신 분이 또 사연을 주셨네요. 네, 진짜 열일하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야구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도 야구 팬들 진짜 많으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Mystery of Love 9932님이 청해 주셨고요. 고체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까지 이어집니다. 4부에 뵙죠.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연의 음악 앨범 4부 시작됐습니다. 7518님. 사춘기 저희 아들이 밴드부 보컬 동아리 들어갔는데요. 밴드부 활동이 완전 빠졌어요. 좋아하는 걸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원을 자주 빠지고 음악만 하겠다고 해서 부모로서 좀 걱정입니다. 차디도 학창시절 밴드부 같은 거 드셨었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미술부에 있었고요. 밴드는 그냥 밴드부가 아니라 그냥 밴드를 결성을 해서 방과 후에 그냥 우리들끼리 뭐 연주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중에 하나로 지금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애들 교육 문제는 섣불리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85님. 아이가 학교에서 메추리 알을 가져왔는데요. 그 알이 그만 부화가 되어서 메추리가 일출 시간마다 우렁차게 물어요. 수컷이라 꾹꾹꾸루루 꾹꾹꾸루루 꼭 두 번씩이요. 오늘도 오전 5시 30분부터 울기 시작했네요. 강제 미라클 모닝이에요. 병아리도 키워보고 싶었고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메추리 알이면 진짜 작잖아요. 그럼 메추리 새끼도 진짜 작게 태어나겠네요. 그죠? 와우.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신기하네. 지드래곤의 무죄, 데이식스의 예뻤어 두 곡입니다. 장윤서 씨가 청해 주셨죠.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지드래곤의 무죄, 데이식스의 예뻤어까지 들었고요. 아, 7325님, 여기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단팥땡 빵집입니다.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많이 많이 슬퍼하는 중이에요. 오셔서 음악 앨범 청취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부디 꼭 와주세요 하시면서 매장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맛있는 빵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네요. 예. 원정동에 위치한 단팥땡 빵집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근처에 있었다면. 네. 자, 기적의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란에 괜찮아 들을게요. 4182님이 청해 주셨네요.

소란에 괜찮아 들었고요. 자,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립니다. 조현아 왕의 Lemon Tree, 김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러피의 From the Start 들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6: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일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빌리 조엘의 음악 들을게요. 피아노맨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일요일 보내셔야 돼요. 내일 만나요.

0: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일산 호수공원으로 지훈이와 소풍을 다녀왔어요. 잔잔한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보고 맛집에서 점심도 먹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니 주말이 꽉 찬 기분이더라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지훈이는 소음을 힘들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렸더니 소풍 내내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이후에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다시 밀리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더 가서는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도유계소 쪽으로 7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시에 폴킴의 가광 생각나면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네. 생각 안 나면 제가 귓가에 계속 얘기할게요.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12시부터 2시 KBS 쿨FM.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김하진님이 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KBS에서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하더라고요. 박명수의 체크 아웃 콘서트 안 하나요? 자, 이런 저 소중한 의견은요, 라디오쇼 게시판이 아니라 스타 PD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행가서 체크인 할 때 설레는 사람이 있고 체크 아웃하고 집에 갈 때 더 설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11시 체크아웃 타임엔 항상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현우의 노래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박명수의 라디오쇼 9월 13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이게 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은 안 하는데 목이 조금 상했네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에 건강 꼭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걸려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11시 내 고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 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타크쇼 11시 내 고향. 자, 0103님이 주셨습니다. 남편이랑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라도 내려고요. 예, 공항에서 야무지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올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인천공항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예, 무려 별이 5개 5성급 공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야, 그래도 참 외국 가는 기분 느끼려고 공항 가서 식사 오시는 거예요? 을왕리 한번 들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니까. 자, 주말 나들이 떠나는 분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언제나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 예, 우리 KBS의 식구예요. 은가은의 빛나는 타크쇼의 은가은 씨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여보세요?
2: 예, 예.
3: 네.
2: 잘 지내셨어요?
3: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요 근래에는 얼굴을 못 보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3: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예. 또 일찍 나가는 날은 또 선배님 마주칠 수 있는데.
2: 예, 예.
3: 아닌 날은 또 전혀 볼 일이 없네요.
2: 어, 그래요. 전혀 볼 일이 없네요가 참 차갑게 들렸어요. 예.
3: 아, 그래요?
2: 예,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는 잘 되고 있나요?
3: 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시면
3: 안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2: 예.
3: 매니아층들이 계시거든요. 제 목소리를 또 들어야지만 낮잠이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아, 그래요? 예.
3: 맞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워낙 노래를 또 가은이 형이 잘하니까. 예. KBS 예능 살림남에도 합류하셨다면서요?
3: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랑
2: 예.
3: 저희 딸, 6개월 된 딸 서원이랑 같이 셋이
2: 벌써 딸이 있어요?
3: 알콩달콩.
2: 네? 벌써 딸이 있어요?
3: 애기 낳았어요.
2: 아유,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아, 대단하네.
3: 6개월 된 애기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예. 트로트 부부죠? 트로트 부부.
3: 맞아요. 가수 박현호 씨.
2: 예. 네. 남편이시고.
3: 맞아요. 네, 트로트 1호 부부입니다.
2: 누가 더 바빠요, 요새?
3: 요즘은 현호 씨가 더 바빠요.
2: 아, 진짜?
3: 살림남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2: 진짜?
3: 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2: 아이고, 야, 이게 뭐, 저 남편도 잘, 남편이 잘생겼어요.
3: 아유, 예,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요.
2: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했대.
3: 예, 예.
2: 얼굴 뜯어먹고 사세요, 열심히.
3: 예, 잘 뜯어먹고.
2: 예. 잘생긴 남자랑 사이가 좋아요?
3: 아, 사이 좋죠. 워낙 또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2: 그래, 가정적이죠?
3: 그럼요. 엄청 예. 자상해요. 남편, 애기도 잘 봐주고.
2: 남편 자랑 한번 해보세요, 예.
3: 일단 잘생겼고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2: 예.
3: 그리고 제가 딱 시키지 않아도
2: 예.
3: 딱 눈치껏 제가 아기 안고 있으면은 아기 뭐 이렇게 분유병 다 씻고 설거지 싹 다 해놓고 바닥 싹 다 닦아놓고 소독 다 해놓고.
2: 이야, 참 대단하다.
3: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제가 1순위예요. 제가.
2: 아, 진짜.
3: 네. 우리 서원이가 태어났더라도
2: 예, 예.
3: 나는 와이프가 먼저다라면서
2: 네.
3: 저를 이렇게 또 챙겨주고.
2: 네.
3: 네, 그래 아직도 또 저를 보면 설렌다고 또
2: 예.
3: 그런 소리도 또 해주니까
2: 그래요.
3: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남편이 연하죠, 연하?
3: 5살 연하예요.
2: 그러니까 설레죠. 예. 잘했다. 우리 강은이가 예전에 저 타방송에서 네. 방송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썸 탈 일이 있었는데 다 싫어하더라고. 근데 결국 얼굴 보고 결혼했어. 예.
3: 맞아, 얼굴 보고.
2: 아니,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 예.
3: 그럼요.
2: 그럼요, 네. 인연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정규 앨범이 나왔다면서요?
3: 예, 네, 맞아요. 은가은의 전국 팔도라고.
2: 예.
3: 제가 데뷔한 지 13년 만에.
2: 예.
3: 제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2: 와, 진짜. 제가 은가은을 뽑았는데 13년 됐어요?
3: 네네네.
2: 예.
3: 정규 앨범 한 번도 못 냈어가지고.
2: 아, 진짜.
3: 네.
2: 예.
3: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저랑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2: 예.
3: 총 8곡인데 이제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 사투리로 만들었어요.
2: 아, 진짜?
3: 그 지역의 사투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2: 8곡을?
3: 네.
2: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어?
3: 제가 또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선배님?
2: 저 죄송한데 금시초문인데요. 예. 아이디뱅크는
3: 아, 예. 금시초문.
2: 예. 금시초문인데 좀 본인 혼자 아이디뱅크라고 하고 다니시나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뱅크 하시고요.
3: 네.
2: 그러면 이, 뭐 이왕 저 연결되기만 조금만 한번 불러 주시면 안 돼요?
3: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투리 이제 이 사투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부른 거
2: 믿는 거 믿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곡이.
3: 이제 통틀어서 전국팔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2: 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조금만. 예.
3: 시작합니다.
2: 예.
3: 전전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방방방방방곡곡 찾아가보자. 아, 우리

0: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근데 저기 죄송한데.
1: 예.
0: 저 빵바라방방 이게 뭐예요?
1: 아 그게 저희 남편이 예. 맨날 배고프면 저한테 밥바라밥밥 밥밥 줘 막 이러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그거를 예. 장난스럽게 그냥 저한테 아 전국팔도 가사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설은 전국팔도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어 괜찮은데 해서 그걸 진짜 노래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럼 거기만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예. 전절은전절 방방.
1: 아,
0: 예. 슬리퍼.
1: 아, 전절은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바라방방 방방 방방 걷고 찾아가 보자.
0: 근데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 웃겼는데.
1: 네.
0: 덩달아덩당 방바라방바 할 때 웃겼거든요. 근데 아, 뒤에 예. 은가은의 그 아, 보컬이 쫙 잘 부른 노래가 나, 모습이 나오니까 네. 그 웃기게 안 들리네.
1: 아 이게 제가 중간에 잘라서 불렀는데
0: 예.
1: 이제 찾아가보자 하고 나서 강원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이제 강원도 음식 나오고
0: 예.
1: 전라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전국 다 네. 먹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1: 그렇죠.
0: 예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1: 예, 예.
0: 아, 은가은의 전국팔도 노래 한번 걸어놨거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한번, 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유. 저 아이도 잘 키우시고.
1: 예.
0: 예, 살림남도 열심히 잘하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노래도 잘하시고, 애기도 잘 키우는 그런 은강 씨 되시길 바랄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박명수의, 아, 라디오 씨 함께 해주신 우리 은강 씨에게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은강 씨 오늘 고맙고요.
1: 예.
0: 전국팔도 틀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봐요.
1: 아, 예, 많이 들어져 있어.
0: 예, 고맙습니다.
1: 고신데.
2: 안 계시면, 어라!

0: 자, 두 번째 연결은요, 6167님이십니다. 2년째 키즈폰 사용 중인 초등학생이에요. 엄마한테 부탁해도 안 바꿔주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하성 군인데, 김하성 군?
1: 예.
0: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예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저씨 아세요, 누군지?
1: 네, 무한도전 봐요.
0: 저희 하성아.
1: 예.
0: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개.
1: 전 충암초등학교 6학년 김하성입니다.
0: 예, 하성이. 야, 예. 야구선수도 김하성 씨가 있지 않나요?
1: 아, 예, 맞습니다.
0: 예. 아, 근데 우리 하성이 키즈폰이 정확히 뭐예요? 키즈폰이?
1: 아, 그러니까 이게 삼땡에서 나온 그냥 어린이폰인데.
0: 예.
1: 이게 좀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간 제한도 있고 화면 넘어간도 느리고 그래서.
0: 아니, 근데 어린이폰이니까 어린이, 우리 하성이 어린이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0: 그럼 어린이폰을 써야죠. 근데 왜 그게 불만이에요?
1: 아니,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너무 좋은 걸 쓰면서 예. 과시하고 있어가지고.
0: 과시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어린이가 어린이폰 써야지. 그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박명수 씨는 3단 폴더폰 쓰시잖아요.
0: 그거 어떻게 알아요?
1: 저번 주 토요일에 들었어요.
0: 누구한테 들어요?
1: 차에서 들었어요.
0: 아, 라디오를?
1: 예.
0: 아저씨도 눈이 안 보이니까 3단 폴더폰 쓰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눈이 안 보여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걸 펼쳐야.
1: 아, 그래요?
0: 보이거든요.
1: 아, 예.
0: 너 왜 그래?
1: 예?
0: 아저씨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1: 아니에요.
0: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아빠, 엄마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근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바꿔준대요, 엄마, 아빠가?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시험 잘 보고 그러면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0: 그럼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저 성적 좀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1: 아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다음엔 진짜 해줄게, 다음엔 진짜 해줄게 이러면서 맨날 미뤄요.
0: 엄마가?
1: 예.
0: 저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싸요.
1: 예.
0: 그건 알고 있죠?
1: 네.
0: 지금 6학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보기에.
1: 아.
0: 네, 왜냐면 어린이가 그 네. 맨날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공부 안 하면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어차피 중학교 가면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도 SNS를 해야 되니까.
1: 예.
0: 네. 예.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못하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중학교 가면 사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저씨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1: 예.
0: 공부는 잘해요?

0: 네.
1: 몇 등이야 반에서?
0: 저요?
1: 예.
0: 5등 안엔 들죠.
1: 몇 명인데?
0: 26명.
1: 26명 중에 5등이면 50명 중에 10등이라는 얘기네. 잘하네. 잘하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1등 할 생각 없어요?
0: 1등 한 적은 있죠.
1: 아, 저 공부 잘하는구나. 우리 하성이. 예.
0: 예
1: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예. 중학교 가면 아빠가 엄마가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만 기다리세요. 예. 참을성도 있어야지. 그죠?
0: 예.
1: 아저씨가
0: 예. 예.
1: 영화 관람권하고 뷰티 상품권 드릴 테니까.
0: 예.
1: 영화는 우리 하성이하고 이제 6학년이 볼 수 있는 영화 보시고.
0: 예.
1: 뷰티 상품권 엄마 드리세요. 아시겠죠?
0: 예.
1: 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0: 예.
1: 한번 해보세요.
0: 엄마, 아빠, 내가 맨날 엄마랑 아빠한테 핸드폰만 사달라고 맨날 얘기해서는 엄청 미안한데. 중학교부터는 사줄 거면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안 싸우고.
1: 오, 착하다. 그래. 그게 다예요?
0: 엄마, 아빠 사랑해.
1: 오, 그렇지. 박명수 아저씨한테 할 얘기 없어요?
0: 아, 이게 답니다.
1: 아저씨한테 한번 해보세요. 박명수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예. 한마디 해줘.
0: 박명수 아저씨.
1: 네.
0: 사랑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1: 아유, 고마워요. 우리 하성이도 아저씨가 사랑해요. 아시겠죠?
0: 예, 감사합니다.
1: 혹시 이제 중학교 가더라도 라디오 들으면 가끔 문자 한 번씩 보내줘요.
0: 예.
1: 예, 감사드릴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0: 예.
1: 어, 고마워, 하성아.
0: 예.
1: 네. 자, 투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373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결혼 준비하면서 명수 형님이랑 통화했던 애청자입니다 이젠 애기 아빠가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한 지가 이제 KBS에서만 11년째, 이제 12년이, 내년 12년인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죠? 더 오래 할 거예요. 임두재님인데,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두재님,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8: 아,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3년 만인가요?
9: 네, 3년 만에 다시 예, 연락 드렸습니다.
8: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연락 주셨군요?
9: 네, 네, 네.
8: 3년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예.
9: 그때, 형님하고 이제 박명수님하고 통화하고 다음에 1월에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올해 이제 5월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8: 아유 축하드릴게요. 3년 전에는 저랑 어떤 통화를 하셨죠?
9: 아 그때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랑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 달라서
8: 예.
9: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8: 예 그때 이제 남편은 저축파고 아내는 소비파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9: 네 맞습니다.
8: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9: 그 아내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8: 아 아내 쪽으로 네네 소비파로.
9: 아 네네. 네,
8: 그냥 좀, 예. 흥청망청 다 쓰시는군요.
9: 아 아니, 제가 옆에서 조금씩은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8: 아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거고 예 뭐 이렇게 저 뭐 어느 정도 소비가 또 있어야 또 이렇게 또 돈도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 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 돈벌이가 안 되면 또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9: 예예예. 예, 예.
8: 그러니까 이제 좀 보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예.
9: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8: 아 그래요? 예. 아기 아빠도 되시고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9: 아예 감사합니다.
8: 야, 올해 좋은 일이 많네. 5월 달에 태어났다면서요?
9: 네네네네.
8: 아유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5월 달이면 지금 이제 100일 넘었네, 그죠?
9: 네네. 아유. 이제 100일 딱 지났어요, 이제 거의.
8: 너무 예쁘죠? 미치겠죠, 막.
9: 네, 엄청 이쁩니다.
8: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아이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뭐든 힘든 것도 이겨내고 사는 겁니다. 예. 아,
9: 네네.
8: 예. 결혼하신 지 그러면 이제 3년 된 거예요?
9: 네네. 이제 3년 차 되고 있어요.
8: 3년 정도 되면 이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죠?
9: 그, 아기 낳고도 이제 조금씩 투닥투닥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8: 어떤 이유로?
9: 이제 뭐, 제가 이제 서로 육아에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일 나누고 뭐 하고 하던 한 것도 있고
8: 예.
9: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8: 네.
9: 둘째를 낳고 싶어 해서
8: 오.
9: 근데 아내의 소망은 사실 셋째, 넷째까지도
8: 아이고야.
9: 하고 싶다.
8: 예, 예.
9: 네,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8: 실제로 뭐 아이 셋 넷 낳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복이지만 또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한 셋까지는 좀 계획하세요?
9: 아 일단은 아내랑 이제 합의를 해서 둘째까지는 확실히 하자.
8: 예, 예.
9: 둘째까지는 낳는 걸로 하고
8: 예.
9: 셋째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는 둘째를 이겨 가질 거면 그럼 쌍둥이 해보는 게 어떠냐
8: 아~
9: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냐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아. 아직까지는 그냥 둘째까지만 하자라고 합의하고 있어요.
8: 부인께서 진짜 우리 저 아이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9: 네, 너무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8: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셋째를 원하면 두 번째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쌍둥이로, 그죠?
9: 네, 그렇죠. 네.
8: 두재 씨도 아이 좋아합니까?
9: 아, 네, 아이를 네, 좋아하고 실제로 제 이제 딸아이인데 낳고 보니까
8: 예.
9: 너무 이쁘더라고요. 살짝 웃어주기만 해도 예. 그냥 하루 피로가 그냥 싹 녹고 그냥
8: 내 새끼인데 그럼 얼마나 이뻐. 아유.
9: 그러니까
8: 그렇게 애 셋이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9: 예.
8: 좋긴 하는데 아빠는 죽어나는 거지 이제 몇 개 살리려면.
9: 그게 부담스러우더라고요.
8: 그래도 또 그 아이들 생각하면 또 기운이 날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부인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9: 네네.
8: 요즘은 진짜 아이 보는 맛에 그냥 즐겁게 사시겠습니다. 그죠?
9: 아, 네네. 진짜 예. 바로 일 갔다 오면 아이 보고 즐겁고 그러고 있어요.
8: 그래요. 3년 만에 통화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저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저 잘 지낸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하고 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9: 아, 네, 감사합니다.
8: 예, 우리 저 아이 이름이 뭐예요?
9: 임은유요.
8: 임은유. 어, 이쁘다. 이름이 이쁘네. 임은유. 이응이 세 개가 들어가네. 임은유. 그죠?
9: 네네. 맞습니다.
8: 예, 예. 아우, 아이가 이제 정말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 임은유. 예, 예. 자, 아무튼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네. 은유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9: 아, 네네. 감사합니다.
8: 네. 잔나비의 노래 듣겠습니다. Together.

0: 자, 이번에는 사마나사칠님이신데요. 24살 민서 엄마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집학이랑 오랜 추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슨 얘기일까요? 전현숙님. 전 한번 얘기 연결해보죠. 자, 전현숙님.
1: 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 나이가 저랑 거의 갑인 것 같은데요?
1: 한 살 동생입니다.
0: 아, 7일이세요?
1: 네.
0: 아이고, 예, 뭐 7일이야. 뭐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건데. 아유, 너무 반가워요.
1: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예, 예. 저랑 오래된 추억이 있습니까?
1: 네.
0: 어떤 추억인가요?
1: 아, 저희 딸이
0: 예.
1: 18개월 정도? 2003년 9월 17일, 19일경에
0: 예.
1: 지팡님께서
0: 예.
1: 엘호텔
0: 예.
1: 패션쇼의 진행자로 오셨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서 처음 배웠고
0: 예.
1: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는 얼굴 한번 더 뵙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0: 예.
1: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0: 예.
1: 이제 지팡님 나오시고
0: 예.
1: 근데 막 빠른 걸음 오시더니 지팡님께서 저희 애기 딸을
0: 예.
1: 유모차에 타고 있었는데
0: 예.
1: 애기를 보자마자 애기부터 막

0: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1: 예예. 예.
0: 제가 그래 순간 아 사람은 됐다. 아기 이뻐해 주시니.
1: 그럼 제가 엄마를 이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아기가 있는데 엄마 어, 어머니 뭐 아름다워 이렇게 애, 당연히 아이가 먼저 보이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0: 네. 걸어오시면서 저희가 막 환대해주는 그거는 본척 만척 하시고요. 그냥 애기만 딱 꽂혀서갖고 저희 예. 민서 딱 이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인 받고 그 사인 소중히 아직까지도
1: 아, 진짜,
0: 간직하고 있고요.
1: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사인을 직접 이렇게 좀 복사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 얼굴이 기억이 나세요?
0: 아우 당연히 기억나죠.
1: 그때가 나요 지금이 나요 어떤 것 같아요?
0: 아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뭐가요?
0: 선생님은
1: 뭐가요?
0: 나이가 정립될수록 더 귀여워지시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요즘 스타일도 너무 좋아지시고요. 예.

0: 예, 예.
1: 네, 더 예전에 좀 다리가 좀 약하셨잖아요.
0: 예, 지금도 약해요.
1: 그래도 요즘 러닝도 하시고
0: 예.
1: 보면은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0: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현숙 님도 예, 이제 건강 챙겨야 돼요. 그죠?
1: 네.
0: 어, 민서가 지금 그때 그 어린 민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1: 만 24살이에요.
0: 아이고, 다 컸네.
1: 다 컸어요. 대학생이에요.
0: 아이고, 야. 가장 이쁠 나이다. 그죠?
1: 네. 너무 잘 컸어요. 키가 178이에요.
0: 진짜로 잘 컸네.
1: 네, 정말 잘 컸어요.
0: 키가 178이라고요?
1: 네.
0: 와, 너무 컸네, 근데. 너무 잘, 네, 너무.
1: 지팡님께서 이뻐해 주셔갖고.
0: 예, 예.
1: 기분이 조금 받은 것 같아요.
0: 아니, 78이면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렇게 좀 원했는데.
0: 예.
1: 본인이.
0: 예.
1: 민서가 1도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걸. 애들은 좀 피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네.
0: 그게 뭐죠?
1: 모델을 좀 대비해서 집안을 일으켜봐라.
0: 모델을 한다고 집안을 일으킬 수는 없, 뭐, 100% 다 일으킬 수는 없는 거지만.
1: 네, 네.
0: 우리 저 민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니까.
1: 네, 맞아요.
0: 억지로 모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네.
0: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있고,
1: 네.
0: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1: 지금은 원해서 그 과를 선택해서 지금.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치위생학과?
1: 네, 맞아요.
0: 예, 예. 아, 거기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잘했네. 예, 아,
1: 네.
0: 민서가 진짜 오, 78이면 진짜 잘 컸다. 진짜로 잘 컸다.
1: 정말 잘 컸어요.
0: 예, 예.
1: 잘하고, 네. 네. 손끝도 야물어서 뭐든지 잘해요.
0: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예.
1: 네.
0: 민서한테 저 안부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1: 네.
0: 예, 이렇게 또 우리 따님, 우리 민서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어머님한테도 진짜 대견하다는, 아, 대견, 아, 이거 비슷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진짜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1: 네, 감사해요.
0: 예, 예. 저희가 마트 상품권, 그리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지팡님.
0: 예, 예.
1: 기왕 전화 연결된 김에.
0: 예, 예.
1: 제가 지팡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몹시 담아서.
0: 네.
1: 짧게 표현해 드려도.
0: 아, 그러면 좋아요. 예,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진짜로.
1: 제가 흥이 있어서요. 지팡이 예. 만나니까 텐션이 예. 엄청 올라갔고 너무 네. 기분이가 좋아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8: 장사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끝곡은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도 꼭 박명수와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월계 1교부터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방면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수산시장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에서 밀리고요. 이후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5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쿨 FM 50주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 연구소.
1: 스테이크가 10달러?
2: 고지한 부스 10달러 스테이크 미월 10일 스테이크 반값 할인 10달러 스테이크
1: 2026년 매월 10일 10달러 데이엔 10달러 스테이크가 반값 우리 동네 1등 레스토랑 코지하우스
3: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럿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0: 호박시오일의 매일 2알씩 모발엔 호박시오일 뉴트리바이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정오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요즘 주말에 이거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저도 예전에 키캔 만들기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설레기도 하고 도파민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한대요. 또 작은 일이라도 완성하면 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이시라면 그동안 망설였던 취미에 도전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해볼게요.

0: 9월 13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에픽하이의 플라이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벌써 키캔 만든 지가 몇 달이 지났네요. 그쵸? 네.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려고 키캔 만들기를 했었는데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키캡에 올라가는 뭔가 이 도구들을 고르고 이 디자인 너무 귀엽다 이거 받으면 너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만들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휴식이라면 휴식이겠지만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원데이 클래스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너튜버 중에서 오두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하다가 취미로 이렇게 금속 아이템들, 반지나 이런 은반지, 은목걸이 만드는 거를 하다가 직업을 삼아서 브랜드를 또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취미가 직업이 되고 나중에 그게 정말 나의 수입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기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해보고 꿈을 꿔보는 거 모두에게 참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요일 오후 또 누구와 보내고 계신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주말 핸즈업 매주 열심히 손들고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 항상 네, 그쪽을 향해서 절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사연 본인의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최근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너무 웃기고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혹은 나의 친구가 이렇대요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꼭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679번님께서 엄마 모시고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예쁘게 파마해드렸더니 거울을 보시면서 나 가을 여인 같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방긋 웃으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엄마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행복한 오전을 보냈어요. 오후는 가요광장과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너무 효녀다. 이렇게 어머니 미용하는 데까지 같이 가서 어떻게 할지 봐드리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 파마가 또 잘 되면 또 한 달을 또 행복하게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요공장이랑 두 시간 동안 좀 제가 반대로 또 효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트램폴린 위에서 뛰는 점핑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더니 이젠 음악만 나오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덕분에 체력도 쑥쑥 올라가요. 어렸을 때 많이 탔던 방방이가 이젠 다이어트 운동기구가 된 게 신기합니다. 방방이, 그쵸? 방방이라고 불렀죠? 방방이가 다이어트가 된다면 저 진짜 방방이에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곳곳에 방방이를 좀 설치해서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살이 찌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병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방을 한다든지 뭔가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든지 방방이 전국구로 만들어줘라. 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매일 가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님께서는 새 김치가 먹고 싶어서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드디어 배송 왔어요. 배추김치, 깻잎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지금 정리하면서 침이 자꾸 고이네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김치랑 잘 어울리는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김치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김치를 한 번에 네 가지를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저도 김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두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뭐 김치가 다 똑같이 뭐 그냥 빨갛게 뭐 집에 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요즘에는 정말 금치라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불렀었거든요. 김치가 너무 귀해졌습니다. 네. 김치를 담그는 집도 많이 줄었고 매번 사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 가격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네. 김치 일단 열무김치랑 깻잎김치가 있다면요. 깻잎김치는 약간 밥에 먹어야 되고요. 밥에 이렇게 흰쌀밥에 이렇게 싸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열무김치는 약간 국수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를 초대해서 가족이랑 초대해서 이 국수류 하나랑 밥류를 하나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뭐 부를 사람 없으면요. 제가 오늘 라디오 끝나고 갈 테니까 이제 국수랑 밥이랑 이렇게 갓 지은 밥으로다가 좀 준비 좀 해놓고 계세요. 4868번님께서 밥 먹고 늘어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어깨춤 자동반사 주의곡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틀어주세요. 이 노래 들었거든요. 이 노래 약간 발매되기 전부터 약간 그 뭐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었는지 아니면은 약간 리스닝 파티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들었어요. 너무 좋던데요. 네, 이 중간에 이 훅 부분이 나오는 이 멜로디가 너무 중독적이고 약간 그 뭐랄까 뮤직비디오 보면은 자동차 위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리듬 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어디 여행 가서 차 위에서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4868번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0: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지난주에 여의도에 엄청난 축제가 있었죠. 바로 불꽃축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엄청 많을걸? 가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같이 간 사람이랑 무조건 싸우고 온다던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근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과 딸들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사람 너무 많다 금지, 여길 왜 왔냐 금지, 집에서 중계로 볼 걸 그랬다 금지, 짜증난다 금지, 다 같이 이걸 다짐한 덕분에 다행히도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8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죠.
1: 너무 멋지다. 중계로 볼 때랑 차원이 다르네.
2: 와, 진짜 멋있다. 장관이다. 절경이야.
1: 엄마, 너무 멋있어. 이건 무조건 찍어야 돼. 찰칵 찰칵.
0: 불꽃은 1시간 넘게 터졌습니다. 시간이 꽤 길었는데 장관이라 그런가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진도 영상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뿌듯하네요. 근데 또 가는 건 생각 좀 해볼게요.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여서 케이티 페리의 파이어워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489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 돌더라고요. 여의도 불꽃놀이가 집에서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집을 대여를 한다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집에서 보는 불꽃놀이 너무 판타스틱할 것 같은데요. 혹시 폴킴이랑 친한 사람들 중에 나 불꽃놀이 우리 집에서 잘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저 그 집으로 그날 놀러 좀 갈게요. 하룻밤만 네 재워주시면 네 제가 맛있는 거 싸들고 갈 테니까 네 초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9433번님께서 아점 든든하게 먹고 가광 들으며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까먹고 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영어도 이러도 잘하는 폴킴 부러워요. 네, 그래요. 저도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그런 실력이긴 하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자를 정말 못 읽습니다. 네, 한자를 못 읽는다는 거는 글을 못 읽는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한자 없이 히라가나만 써있는 곳은 없으니까. 네. 하지만 요즘은 어떻다? 우리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근데 AI가 있어서 요즘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대본 같은 게 이제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될 경우에 직역, 그러니까 통역을 해버리면은 좀 딱딱한 말투가 되는데 AI한테 일본 사람처럼 정말 그 편하게 말하는 말투로 좀 바꿔줘 하면은 그거를 또 읽어보면서 또 새롭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투를 또 익혀보고 읽어보는 연습도 중요하니까요. 네. 공부! 파이팅입니다. 이지민님께서 보험은 괜히 보험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진짜 건강하고 안 아프던 저인데 아주 잠깐 실비보험을 해지해놨던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정형외과 꽤 비싸네요. 여러분은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맞아. 꼭 이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가끔씩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해외 스케줄 있을 때 이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되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만 원 막 이 정도면은 들 수 있는 보험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험을 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에이 무슨 일 있겠어 하고서 안 들면 괜히 가가지고 감기 걸려서 병원 갈 일이 꼭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디스크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크는 진짜 관리 안 하면 오래가요. 네. 꼭 평소에 운동도 좀 하시고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179번님께서 날이 선선해짐과 동시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에요. 바디로션을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건조함에 약해지는 것 같은데 폴디는 어떤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지금 저 나이 먹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지심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괜히 찔리니까. 아, 저도 최근에 그런 거 느꼈어요. 건조해진다고 느꼈다기보다는 그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얼굴이 자꾸 열이 난다, 좀 뜨겁다, 덥나 라는 생각을 자꾸 했던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조해지니까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션 그리고 수분 젤 같은 거 충분히 발라주고요. 중간중간 미스트 같은 것도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 피처링 김정원의 여름의 끝자락.

그 FM 대행진 청취자님들이 거의 그 지금 뉴욕 뒷골목보다 여기가 지금 라임을 더 맞추고 있어요. 아 장난 아닙니다. MC7804 내 여친 배고파지면 올라가는 공격력. 오 MC 다음 자기야 미역국 끓이려면 미역부터 불력. 오

0: 최정식의 FM 대행진.
1: 안녕하세요.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0: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0: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외움에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에 특근에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희경님께서 출근길에 급하게 뛰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픈 척도 못하고 1초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릎이 얼얼하고 얼굴이 화끈한데 제 민망함 좀 폴폴 털어주세요. 아마 희경씨 보시면서 다들 민망해할까봐 안 쳐다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 상처 안 났는지 연고 같은 거 있으면 꼭 잘 좀 발라주세요.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김주아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중간고사 직전이라 엄청 예민합니다. 아침 밥상 앞에서 과일은 없어? 라며 투정 부리네요. 엄마도 요새 야근하느라 힘든데 너 숙제 봐주고 집 정리도 하고 아침까지 차리느라 힘들었거든? 폴티가 저희 아들의 예민함 좀 폴폴 털어주실래요? 너 자꾸 그렇게 반찬 투정하고 엄마한테 예민하게 굴면 엄마가 청소도 안 해주고 교복도 안 빨아주고 과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넌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스트레스 받으시죠?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아들 몰래 혼자서 드세요. 윤은아님께서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또 흰머리가 올라왔어요. 눈치 없이 자꾸 나는 이 녀석. 조만간 날 잡고 다시 덮어주려고요. 검정 머리만 폴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디는 새치 없죠? 부러워요. 미안해요. 저 정말 새치가 단 한 가닥도 없어요. 네. 아직 안 나나? 저희 부모님도 꽤 늦게부터 나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나 있긴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염색하지 마시고요. 한 가닥 한 가닥 뿌리 끝 쪽으로 그냥 잘라내세요. 네. 염색하면 또 머리끌 안 좋아지니까.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다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2409번님의 신청곡 박봄의 You and I 듣고 올게요.

박봄의 UNI 듣고 왔습니다. 김미옥님께서 바람이 시원해서 걷다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산책하다 마주친 낯선 사람들한테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죠? 라며 막 인사했네요. 그냥 웃는 분도 있고 아, 그러네요 라며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오, 우리 미옥 씨 굉장히 유럽 스타일,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요. 외국 그 드라마들 보면 막 길 가면서 막 뭐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말 걸잖아요. 스몰 토킹이 약간 그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인 것 같은데 우리 미옥님 진짜 완전 네, 그 유럽 스타일. 왜 그럴까요? 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면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나 유럽 사람인가? 사실 다를 게 없긴 한데 아마 이 지나가면서 이 얘기 들으시는 분도 되게 성격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정광영님께서 여주에서 유명한 짬뽕집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가는 중인데 못 먹으면 어쩌죠? 여러분은 브레이크 타임 잘 확인하고 가세요. 그니까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브레이크 타임이 뭐예요. 정말 한 접시라도 더 팔려고 그냥 이 쉬는 시간에도 다 이모님들이 요리 내주시고 했는데 요즘

그러면은 또 그런 직원의 복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또 나머지 일하는 시간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시간이기도 하고. 네. 서둘러서 네, 짬뽕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짬뽕집 옆에는 또 맛있는 짬뽕집이 하나씩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못 먹게 되면 거기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소정님께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국밥 먹으러 왔어요. 선선해지는 날씨에 몸보신하려고요. 앞에 대기가 스무 팀이나 있는데 저번에 포장해서 먹은 적 있는 가게인데 맛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기다리면서 폴디랑 함께 할게요. 세븐틴의 핫 신청합니다. 그럼요. 스무팀 폴킴과 함께하는 폴디와 함께하는 가요광장 들으시면서 스무팀 기다리는 거 완전 너무 쉽죠. 네, 금방 지나가실 겁니다. 여소정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핫.

세븐틴의 핫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뮤직. 오늘은 또 폴킴이 어떤 노래 추천할지 기대되시죠? 이번에 가져온 노래는요,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이 노래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델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목소리에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지? 가사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이제 머라이 캐리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발라드 쉽지 않다. 요 시기에 여러분 발라드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발라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혼자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신청곡들과 함께할 거예요. 주말 Hands up!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326번님께서 동생이랑 세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동생 차가 너무 꼬질꼬질해서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만 비가 내리다 말다 또 이제 가을이 오니까 비가 그치겠지 싶으면 또 비가 왔다가 막 이러면서 세차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정도 꼬질꼬질하게 사실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 달 아니고 두 달, 한 세 달 정도 꼬질꼬질하게 네, 회사차 가지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세차했더니 얼마나 탈 때마다 그래 세차했었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타고 있습니다. 1326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1시간 전보다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좀 더 지나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 호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설악에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더 가서는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11km 구간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진천에서 대소 부근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이후 음성휴게소에서 일죽 그리고 남이천 나들목에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쿨 FM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뛰어 돌려 관절 1호 225888 관절 부궁 1호 2258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랑.

0: 되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가비야 가비야 너를 부르던 그만
3: 가비야? 야! 게스트 이제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뭐야?
4: 반말이라뇨. 전 그냥 모창 중인걸요.
2: 가비야 가비야
3: 참 AI인가 사람인가 헷갈리는 게스트인가 가비의 케미가 궁금하시다면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스페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2: 가비야
3: 그만 안해 스톱 오 마이 갓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307번님께서 내년이면 고3 수험생이 되는 저희 아이, 국내 대학 진로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네요. 처음엔 반대도 많고 뭐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이제 아이를 믿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하, 저도 일본으로 대학교를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졸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가서 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서 아마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잘 확인해 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화이팅해요. 1024번님께서 집 리모델링으로 인해 친정집에서 잠깐 지내게 됐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건데요. 엄마 밥이랑 엄마 함께하는 공동육아가 특히 너무 좋네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두 달 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꼭 이렇게 원해서 나갈 땐 언젠데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네, 엄마 좀 도와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기댈 때가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네. 부모님께서도 아마 공동 육아까지 하고 막 밥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고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두 달 동안이니까 오히려 기쁘고 새롭고 하시지 않을까요? 네. 김진선님께서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 아픈가 봐요. 코도 울적거리고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청춘인 줄 알고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바람이 꽤 차갑네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드디어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겨울용 이불을 꺼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시작했거든요. 열어놓으니까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 가을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니까 반팔보다는 긴팔 혹은 이렇게 가디건이나 얇은 셔츠 같은 거라도 좀 챙겨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기 빨리 약 드시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잔뜩 준비되어 있어요. 노래 듣고 와서 주말 핸즈업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또 초대석에 와줬던 트위드의 노래 들어볼게요. ABD.

0: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 깨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밤새 폴킴의 가요광장.
1: 도서관에서 열공 중인 분들, 소풍 가려고 도시락 싸고 계신 분들, 장거리 운전으로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Hands up! 주말 Hands up!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돼요. 점심 먹고 디저트로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내일 연차라서 놀러갑니다. 부럽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해놨습니다. 은근히 웃긴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듣다가 정답 한번 보내보시고 선물까지 받아가면 더 좋겠죠. 9593번님께서 저는 일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으로 감정 소모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털어버리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이라이트에 어쩔 수 없지 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 이 저처럼 NF, 그 F 중에서도 NF인 분들이 유독 약간 본인이 힘들고 할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바다에서 빨리 올라오셔서 이 수면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털어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고요. 주말 핸즈업 9593번님이 신청곡으로 시작할게요.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듣고 왔습니다. 5931번님께서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처럼 현란한 안무를 소화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시작했는데 현실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네요.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케이팝 신청합니다. 아이들의 텀보이 하셨습니다. 오, 방송 댄스 정말 요즘에 이런 케이팝 안무들을 배우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분들이라든지 뭐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댄스 학원을 굉장히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또 케이팝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열심히 도전해서 나중에 정말 멋있게 텀보이 추는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얼마나 잘 연습하신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춤 못 추는 폴디가요. 핸즈업 퀴즈 타임입니다. 그룹 아이들의 리더 소연은 최근 솔로 앨범을 발매했어요. 특히 타이틀곡이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공감되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돼요. 1번 퇴사할게요. 2번 정신 차릴게요. 3번 늘어지세요.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5분께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5931번님의 신청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이들의 톰보이 들어볼게요.

러블리짱님께서 출근해야 하는데 하늘이 왜 이리 예쁜 건지 놀러가고 싶지만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지드래곤의 파워 시청하셨습니다. 아 진짜 출근할 때 하늘 예쁘면 아 오늘 이런 날 내가 꼭 일을 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GD 콘서트 가실 수 있어요.

0: power, the power, power, Papalotto.
1: 아이들의 텀보이 그리고 지드래곤의 파워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이들 리더 소연이 최근 발매한 노래 제목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퇴사할게요 이 노래죠. 네, 이 노래 아 약간 본인이 쓰고 나서도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어? 이 노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회사분들도 와 진짜 아 소연 천재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 직원분들조차도 아 나 진짜 퇴사하고 싶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면서 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퀴즈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퀴즈 4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도전해 주세요. 박준민 님께서 에어컨 청소하고 선풍기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는 중이에요. 제가 목욕탕 다녀온 것 마냥 개운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존박의 굿데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 이제 에어컨도 슬슬 정리해야 되고요. 선풍기도 굳이 필요 없어지는 날씨가 됐죠. 아 그냥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 내년에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여름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시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더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청소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깨끗하게 먼지 정리하시고 한번 청소해서 넣어놓으시면 내년에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준민님의 신청곡 존박의 그때 들어볼게요.

4096번님께서 휴학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합니다. 가강 듣는 모두가 잘 되기를. 오, 본인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쁜 말까지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같이 4096번님 시험 잘 보시기를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4부에 핸즈업 퀴즈 하나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주 쉽고 재밌는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맞춰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변준석님께서 일요일 오후 2시마다 아이 학원 일정이 있어서 늘 이 시간은 가요광장과 함께해요. 일찍 도착해서 여유있게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도영의 반딧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2시마다 학원 일정이 있으시구나. 타이밍 괜찮다. 이게 애매하게 또 1시, 12시 반 이래버리면 가요광장 못 듣거든요. 2시에 학원 가는 우리 학원 보내는 변준석님 칭찬해 칭찬해. 주말 핸즈업 변준석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도영의 반딧불.

1867번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예술제를 했는데 다정한 친구들과 멋진 담임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유나의 해성 부탁드려요. 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막 친구들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거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7288번님께서 곧 아이 생일이에요. 남편이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제 선물도 사준다네요. 아일릿의 첼시 신청합니다. 오, 생각해보면 태어난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또 그 아이를 낳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네, 선물 고르셨어요? 기왕이면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좋은 거 고르세요.

5477번님께서 한 달 전 마련한 작업실에서 이제 막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부탁드려요. 라디오도 이제 습관처럼 들을게요. 이런 의미라면 노래 10번도 틀어드리죠. 근데 다른 라디오 듣는 습관은 안 되고요. 폴킴의 가요광장만 듣는 습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선물들을 잔뜩 사줬네요. 더 넛에 사랑의 바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핸즈업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이 인물은 더 넛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었는데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해 연기 대상을 받은 남자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김태원, 2번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이요. 3번 지현우, 4번 지석진.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래퍼 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왔습니다. 핸즈 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더 너츠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남자 배우의 이름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지현우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 핸즈 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손 편하게 내려놔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맛있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10: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9: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들이죠. 나 진짜 뮤지컬 배우 만나는 거 너무 좋아. 어떡하지? 배우 리나님 그리고 서경수님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벤의 두근두근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탄천일교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 지역에선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 새마을에서 원주 쪽으로 3km 구간 밀립니다. 경계권에선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뒤로 여주 나들목 9km 구간 답답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이천 또 덕평에서 양지터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월곶 분기점에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순간, 다정한 노래와 이야기에 문득 미소 짓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는 바로 이런 순간.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TV.

잠시 후 2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여보, 점심 뭐 먹어?
1: 엄마, 나 이거 좀 찾아줘.
0: 김 과장님, 급하게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아니, 주말인데
0: 왜 이렇게 다들 저를 찾는 거죠? 평일에 들들 볶았음 이제 가만 둘 때도 됐잖아요. 저도 생각이란 거 안 하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요. 지금부터 저 찾지 마세요. 숨을 거예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0: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로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주말 하면은 굉장히 뭐 행복한 요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주말에 돌밥에 연속 아이들과 식구들이 얼마나 또 찾아대는지 그냥 확 출근해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 포니 빼고는 저를 그렇게 막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신기하게 보실 때도 있어요. 안 심심해? 혼자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너무 부럽다. 즐겨. 즐겨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드라이브 뮤직 공항으로 가볼 건데요. 공항 하면 정말 설렘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갈 때마다 들뜨는 곳인 것 같아요. 공항의 그 소리 그리고 또 바이브 쇼핑할 것들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떤 추억들 갖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공항에 들렀다가 펜타곤 호이 씨 그리고 가수 범진 씨 만나러 갈게요. 이 두 분이 사실 개그 콤비라고 하면은 서운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가수 분들이시고 고품격 선곡 대결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광고 매니저 먼저 듣고 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바비카 타고 같이 음악 들으실래요? 어서 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드라이빙 뮤직. 귀빈이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또 좋으면 여행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갑니다. 바로 공항! 왠지 공항은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찍 가서 줄 서고 짐 검사하고 시간 남으면 면세점 구경도 하고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그 떨리는 기분 너무 좋잖아요. 얼른 제 옆에 타세요. 공항으로 렛츠 고! 가비카 지금 공항으로 떠나요. 공항 가는 길님의 사연입니다.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여행을 안 가는데도 차를 타고 공항으로 드라이브를 가요. 설레는 기분 느끼러요. 저 같은 분 또 있겠죠?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이렇게 네 선곡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번도 공항으로 드라이브 간 적은 없어요. 왜냐면 꽤 머니까. 꽤 멀거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지역 가는 거니까. 근데 가는 길이 확실히 설레긴 해요. 계속 이제 표지판에 인천공항, 인천공항 뜨니까 어디 갈 것만 같고 해외 가는 느낌인데 요거는 제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설레는 그 기분을 즐기시는 분 같은데요. 푸른 하늘님이요. 첫 월급 타고 혼자 경주 여행 갈 때 듣던 노래 릴러 말즈의 트립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와우, 저도 처음 혼자 여행 갔던 게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설레는 기분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혼자 여행하면은 제주도 갔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한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공항 가는 길 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푸른 하늘 님이 신청해 주신 릴러 말즈의 트립.

드라이빙 뮤직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릴러말즈의 트립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들 이렇게 선곡부터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여행, 공항 이러면 설레는 기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라이언님이요. 공항에서 경험한 레전드 황당 에피소드. 여유있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딩타임 착각해서 탑승구까지 진짜 신발끈 풀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뉴진스의 ETA 딱 이 음악 템포처럼 심장이 비트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턱 밑까지 숨차서 간신히 탔던 기억에 요즘도 공항만 가면 이 노래 템포에 걷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요, 공항만 가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가 실수한 거 없을까?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정말 갈 때마다 자꾸 두 번 세 번 더 체크하게 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네, 저희 토요일의 스타 와쿤 씨입니다. 아직도 그러실진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랑 여행 갈 땐 그랬었거든요. 네. 송송님이요. 20년 전 대학교 졸업 여행으로 태국에 갔어요. 새벽에 친구랑 같이 공항버스를 탔는데요. 타자마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 마지막 정류장 기사님이 다른 승객들 짐 싣느라 잠깐 내리실 때 제발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다고 하고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1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짜증은 내셨지만 다행히 급한 불은 껐답니다. 그때 같이 탄 승객분들과 기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공항 갈 땐 무조건 빈속으로 간답니다. 거미 미안해요 신청합니다 라면서 미안한 노래를 또 들고 오셨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화장실이 그렇게 급하면 한번 다녀오셔야지. 그래도 1분 만에 해결하신 거 보니까 보통 급한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이 1분 만에 끝나는 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라이언님이 신청해 주신 뉴진스의 ETA, 송송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의 미안해요.

드라이빙 뮤직. 귀빈이들의 공항 이야기 들어보고 있어요.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악궁님이요. 저는 공항 특유의 그 소음이 좋아요. 캐리어 무게를 재고 비행기 이륙, 착륙하는 소리, 각 항공사들의 안내 멘트. 공항의 설레는 소음들이 듣는 이의 마음을 슝 날아가게 하죠. 공항이 있다가 사라진 곳에 사는 지금은 그 그리움이 점점 짙어져요 하면서 이승윤의 날아가자 신청해 주셨어요. 그럼 바로 듣고 올게요. 악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윤의 날아가자.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이나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가비와 함께 드라이브 가는 시간 드라이브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가비카 목적지는 공항입니다. 처음님이요.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나가던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큰애가 입고 있던 자켓을 출국 수속하는 바구니에 두고 왔다고 울고 불고 정신을 쏙 빼놓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 출국 수속장으로 갔는데 가드분들이 바로 총을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로 눈물 쏙 뺐잖아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남의 편한테도 너무 서러웠어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이게 정신이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걸음이 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출국 수속하는 곳으로 가면은 가드분들이 이제 막아설 텐데 총을 들었다는 거는 조금, 네, 그건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남의 편분도 당황하셔서 그랬겠죠. 네. 드랍더 누원님이요. 아들, 딸 난생 처음 비행기 타던 날 인천공항에 가자마자 시골에서 상경한 애들처럼 우와를 내뱉더니 공항 바닥도 번들번들하다며 바닥에도 누워 보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 그래? 왜들 그래? 좀 있어 보이게 서 있으면 안 되겠니? 김현철의 왜 그래?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신나서 그랬나 보다. 이게 신나면 그때 그 신남은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천공항 처음 갔던 때보다 그냥 비행기 처음 타러 갔던 김포공항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그리고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다 기억이 나요. 처음 가면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님이 신청해주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드랍 더 누원님이 신청해주신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올게요.

바비의 슈퍼 라디오 드라이브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공항. 귀빈이들의 다양한 공항 스토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운명님이요.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였어요. 출국 심사를 하다가 여자 직원분이 낯이 익어 쳐다봤는데요. 그분도 저를 보면서 저를 아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교 때 사귀다가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난 후 헤어진 전 여친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랜만이야 라며 인사를 했고 그렇게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와 아내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먼데이 키즈 운명 신청해요. 와, 레전드 운명 사건. 대박. 진짜 우와. 이건 진짜 운명이셨나봐요. 어떻게 결혼까지 또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와, 오마이갓, 축하드려요. 진짜 나중에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너무 좋은 스토리다, 그쵸? 너무 축하드립니다, 운명님. 운명적인 사랑 만난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말로.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운명님이 신청해주신 먼데이 키즈의 운명.

먼데이 키즈의 운명 듣고 왔습니다. 귀빈이들의 공항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벌써 도착했어요. 스롱님이요. 오랜 친구가 해외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 배웅하러 가면서 그 차 안에서 크게 틀었던 노래예요. 슬픈 이별 대신 가서도 잘 지내라 하며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공항 도착해서 친구 얼굴 보자마자 둘 다 눈물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털털한 척하다가 폭풍 오열했던 그날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 주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친구가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응원해 주다가도 또 섭섭해지니까 나랑 몸이 멀어지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유학할 때 배웅해줬던 적이 있는데요. 울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 지금도 잘 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공항에서 내릴 준비 해볼게요. 스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영양약품.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

CGN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 라디오 드라이브 뮤직 오늘은 공항으로 떠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다음 주에는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네, 이제 추석이잖아요. 우리들의 추억 속의 공간 할머니 댁에 얽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 또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가비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공항에 대한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퀴즈 매니저. 공항에 갈 때 많이들 챙기는 가방이 있죠. 손잡이와 튼튼한 바퀴가 달려있어 무거운 짐을 가득 넣어도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가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캐스터네츠, 2번 캐시미어, 3번 캐리커처, 4번 캐치볼, 5번 캐리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키즈 올인원 클렌저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그러면 저는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3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시계부터 하월구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이 구리 쪽도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주춤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1차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아니, 뭐.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포 라디오 3부 시작됐어요. 방금 들은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조금 전 나간 퀴즈 정답은 바로 5번 캐리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10분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엔 펜타곤의 후이씨 가수 범진씨와 함께하는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Let's
2: be the light. 정리해도 어지러운 공간 이제 스피드 light 하세요.
1: 정리가 필요.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행복하다
1: 들켰쥬
0: 산길 오로지 선곡으로만 서로를 긁어보는 시간 선극 서로에게 점점 스며들고 있는 두 남자죠 후이 범진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0: 예. 선극에서는 네. 저희 좀 초딩처럼 싸우시잖아요
3: 네네.
0: 근데 본업할 땐 또 다르다고 범진씨가 신곡이 나왔는데요 그대라면인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네. 범진씨가 앞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뒤에서 남녀가 꽁냥꽁냥하는 그런 구도라는데
3: 네.
0: 안 민망했어요?
3: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우참하느라고 아니 뒤에서 계속 쪽쪽 소리가
0: 진짜?
3: 리얼하게 들리니까
0: 와.
3: 감성 잡고 노래 부르기가
4: 아 주인공이 아니시고
3: 네네.
0: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런 구도래요
3: 아 네네
4: 어 심지어
0: 재밌는
4: 상의탈이라고
3: 아 맞아요
0: 남성분이 지금 상의탈이라고 아, 계시고 네네. 뒤에 이제 여성분과 남성분이 침대에 와, 앉아서 네. 책을 읽고 계신데
4: 어 되게 신선한 구도네요 근데
3: 네, 네 맞아요
0: 오 근데 지금 키스를 아, 하고 계시네요 범진 씨는
3: 현장 중계인가요?
0: 네.
3: 네, 저는 진짜
4: 정말 앞만 보고 노래만 부르시고,
3: 네, 저
4: 뒤에는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
0: 네, 네, 네. 네. 범진 괜찮았어요?
3: 아 정말 뭔가
0: 네
3: 뒤에서 쪽
0: 묘하다.
3: 아 정말 묘했어요.
0: 묘해요.
3: 네, 되게 근데
0: 뭐 안고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3: 아 네네네.
4: 아니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까지?
3: 아,
4: 예전에... 아 수위가 좀 있는데요?
0: 네, 수위가 좀 있어요.
3: 근데 노래는 되게 로맨틱.
4: 아 그래요.
3: 곡입니다. 그대라면
0: 제목이 그대라면이니까
3: 네, 예전에
0: 아무래도
3: 알렉스 선생님이 했던 네.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4: 아 그래요.
3: 네네네.
0: 또 엄청난 신곡이 나왔는데요.
3: 네.
0: 10주년을 맞은 펜타곤의 신곡 겁쟁이. Let's go.
4: 네네네.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0: 겁쟁이하면 이제 버즈. 겁쟁이랍니다. 아.
4: 그쵸 맞아요.
0: 네. 이제는 또 펜타곤이 되겠네요.
4: 그 노래가 이제 저 중학교 때 나온 노래여가지고요. 이제 세대가 한번 교체되어야
0: 바뀔 때가 됐어요. 네. 네 바뀔 때가 됐네요. 네.
4: 워낙 명곡이기도 한데 그 명곡 밑에 네. 살짝 또 들어가면
0: 그럼요.
4: 또 후광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0: 와. 아니 옛날에 네. 아파트 하면은 다른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3: 맞아요.
0: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잖아요.
4: 아 예 그쵸 그쵸 그쵸
0: 네,
4: 맞아요
0: 네,
4: 맞아요.
0: 네.
4: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이죠. 있잖아요. 네, 네. 아 지금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 시작하셨는데
3: 네.
0: 어떠세요? 완전체로 또 하시니까
4: 아 이게 참 북적북적하고요. 진짜 예를 들면 학교 고등학교 쉬는 시간을 매일 겪는 기분.
0: 아 재밌겠다.
4: 네, 재밌어요.
3: 부럽다.
0: 재밌겠다.
4: 네, 재밌고요. 참 좋아요.
0: 아니면 여러 가지가
3: 네네네. 아니
4: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네.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진짜 좋습니다.
0: 다음 주에 펜타곤 초대석이 또 있을 거예요.
4: 아, 그래요?
0: 미리 스포할게요.
4: 네.

0: 태민 씨가 또 여기 네. 자주 오시니까 네. 얼마나 또 이렇게 더 꺼져버리실까 하는 제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1: 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0: 네, 해주세요. 네네,
1: 한번 아,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멤버들 사이에서 그렇게 꺼들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근데 보고 싶어요.
1: 아 그럼 뭐 제가 한번 제 허락 없이는 입을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2: 볼륨감 볼륨 여기 있다고 이렇게.
1: 네, 네, 아니야 제 허락 없이 조용히 해. 아, 너 좋아, 지금 좋아, 차례 좋아. 아니야. 다음 말하세요.
0: 오디오 겹쳐 네, 좋아, 좀 좋아, 해주시고 좋아요.
1: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너 첫 곡으로 이 두 신곡 중에서 하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몸풀기로 첫 곡 대결 한번 해볼까요? 저희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일곱 네. 명이 함께하는 노래고요. 권진님은 한 분이 부르신 노래인데
0: 그쵸?
3: 저는 저도 그렇게
1: 일곱 명이 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노래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1: 아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아 일당백. 아, 그러네요.
0: 그쵸? 혼자 또 이끌어 나가니까 두 분이 뭐 가위바위보 아니면 오케이. 뭐 좋아요. 네. 가위바위보로 갑시다. 3세판 할까요?
1: 아, 한 판으로
0: 가요. 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1: 아 죄송해요.
2: 형 저 지고 아, 싶었어요.
0: 네, 후이 지고 싶었어요. 아, 후이 씨가 아, 이겼습니다.
2: 이 겁쟁이.
0: 아무래도 일곱 명의 기운을
1: 아,
0: 받아서
1: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다 들으면 안 될까요, 근데? 아 죄송해요.
2: 아닙니다.
0: 하나도 안 죄송해 보이는.
2: 아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1: 아 죄송해요.
0: 바로 펜타곤의 겁쟁이 들어볼게요.

0: 줄여서 선극 시작해 볼게요. 선극은요, 두 분이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실 건데요. 누가 더 찰떡 같은 노래를 선곡했는지 대결하는 코너고요. 대결의 승패는 슈퍼 라디오의 선곡권을 가지고 있는 PD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후이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후이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2: 이긴 사람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반려견 사료 보내드릴게요.
0: 어허.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해볼게요. 후이씨가 읽어주세요.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장종성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서 만나기 싫어지려고 합니다.
0: 와우.
1: 주식이 많이 올라서 해외여행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와우. 돈은 내가 낼게. 이러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시간 낼 수가 있나요? 못 갈 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2: 야. 네.
0: 싫다.
2: 진짜.
0: 그 돈은 내가 낼게 해서 살짝 나 마음이 조금 네네네. 움직이긴 했는데.
2: 아유,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돈은 내가 낼게면은 이득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1: 그냥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가시면
2: 어떻게든 주말을 껴서 네. 저는 갔으면 좋겠어.
0: 아, 그냥 그 떠들거림이 싫은 거죠.
1: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일단 이거 주식이 많이 올라서부터 이제 약간 아. 약간 배가
0: 세상
1: 아파서 시작하는 거죠.
0: 뭐 그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1: 맞아요, 맞아요.
2: 저도 완전 티내서 말을 하네요.
0: 두 분 주변에 네. 자랑쟁이 친구 좀 있어요?
2: 아, 두 명이 있습니다.
0: 두 명이나 있어요?
2: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도 네. 제가 딱 네. 똑같이 말했어요. 이 선곡을 준비했는데
0: 네.
2: 선곡을 말하면서 말해도 될까요?
0: 네.
2: 너 진짜 별 볼래? 그래서 적재 별보로가 별보로 가서 준비했습니다.
0: 아, 나 진짜 맞고 싶냐?
2: 너 진짜
0: 인 거죠?
2: 너 진짜 별도 보고 진짜 별도 보고 싶니?
0: 아, 이 노래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나요?
2: 아, 네네. 그래서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1: 네네.
2: 주먹을 네. 우리 종성님 주먹을 빈틈없이 치시고요.
0: 네.
2: 한 대 치세요.
1: 손에 뭔가 볼펜 같은 걸 쥐고 주먹을 주시면
2: 립밤 같은 거를 쥐고
1: 빈틈이 없으면서 네,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0: 아,
1: 네.
0: 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더 강해져요.
1: 안에 약간 네, 이 공백을 메우는 뭔가를 쥐면 네. 훨씬 세진다고 합니다.
2: 주말을 껴서 몽골에 가셔가지고요. 너 네. 우리 별 보러 가자 하고 그때 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고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 웃겨. 어이없어. 와 진짜 범진. 너, 음유시인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아, 확실히
2: 네.
0: 싱송라가 맞아요. 당신은 좋습니다. 그럼 후이 씨는 어떤 선곡 하셨나요?
1: 네, 아 근데 저는 네. 사실 뭐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이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건요.
0: 네.
1: 약간 이거를 생각의 전환으로 네. 좀 나에게 자극제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아, 왜냐면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러우면 그냥 오, 야 부럽다. 그냥 말하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저는.
0: 상남자의 또 모멘트인데요?
1: 네. 네, 아 부러우면 부럽다 하고 네. 좋을 것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0: 네.
1: 내가 내줄게 하면 오 고마워라고 해요. 아니 그게
0: 다음에 내가 살게.
1: 네, 그게 조금 더 네, 내 인생이 편해지는 길인 것 같아가지고.
0: 아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나에게 친구라는 건 이런 네. 존재지 않나 해서 친구라는 건 가졌습니다.
0: 친구라는 건
1: 네.
0: 어, 그러니까
1: 나에게 뭐 자극도 주고요.
0: 그렇죠. 자극일 수 있죠.
1: 또
0: 맞아,
1: 뭐
0: 맞아.
1: 이런 또 진짜 돈 내주면 같이 가서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는 거고요.
0: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2: 그러니까
0: 사람인데
2: 이 자식이 약 올리려고
0: 약
2: 하나?
0: 약 올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2: 하나.
0: 들어. 근데 이제 두 분이 네. 또 약간 완전 확 다른 게 더 재밌네요. 네. 때린다와
2: 받아들인다
0: 에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
1: 저는 애초에 때릴 수 없어요.
0: 그쵸. 근데 진이도 때릴 수 없으면서 괜히 말만
2: 근데 괜히 티 안 나게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야 별 진짜 좋지 않냐 이러면서 툭툭 치는 거죠.
0: 오케이 좋습니다.
1: 좀 네 그러시는가 봐요.
2: 아니
0: 지금 친다. 지금 친다.
2: 아니
0: 지금 툭툭 친다.
1: 저 별보예요.
2: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오케이 그러면 한번 피디님의 선택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범진씨가 적재 별보러 가자 그리고 후이씨가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해주셨는데요. 노래 확인해보겠습니다.

0: 후이씨의 선곡이 나왔습니다.
1: This is friend.
2: Yeah.
1: 이게 친구예요.
2: 아, 근데 저는
1: 보여줍니까,
2: 저는 생각했는데 PD님도 네. 별보로 가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신 여기는 라디오니까
0: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2: 절레절레 안 보입니다.
0: 아니 지금 선곡 이유 보입니다. 선곡 이유가요. KBS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반대합니다.
2: 봐봐요.
0: 폭력 하지만 멈춰!
3: 그러니까 이게 별을 보여주는 네. 것은 아 저 절대 불가능.
2: 아 저는 그냥 중의적인 말이었어요. 별 보러 가자.
0: 아 가긴 갈 거다.
2: 가긴 갈 건데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 비행기냐 손이냐.
3: 근데 변준 씨가 뭐 약간 이렇게 복싱이나 이런 것도 좀 하시지 않으세요?
2: 네, 복싱이죠.
0: 진짜?
3: 네, 그러니까.
0: 많이 아프겠네.
2: 근데 이렇게 때립니다.
0: 고양이 양념펀치로.
3: 호이 씨한테 스치면 가거든요.
2: 네, 양념펀치로 때립니다.
0: 좋습니다. 저희 지금 호이 씨가 1점을 가져가셨는데요. 바로 다음 사연 가볼게요. 범진 씨가 읽어주세요.
2: 네, 유지훈 님의 사연입니다. 지난달에 옷가게 오픈했어요. 옷가게는 제 취미이기도 해요. 가게 오신 손님들한테 가비 님의 슈퍼라디오 들어보라고 했어요. 나른한 오후에 텐션 최고예요.
0: 와우. 이런 사연. 네. 이런 사연이에요. 네네. 지금 옷가게 오픈하셨고 옷가게가 취미이시기도 한데
3: 그렇습니다.
0: 근데 옷가게가 취미인 거 진짜 멋있다.
2: 네. 그렇죠. 다른 잡이
0: 취미로 옷가게 해요. 와, 와 나도 그거 하고 싶다.
3: 제 꿈이에요 그게.
2: 설마 그
3: 진짜? 네, 진짜로
2: 첫 번째 사연자 그 종성님 사연처럼 네. 주식이 본업이신 거예요. 아 부업으로 옷가게
0: 주식이 많이 올라서
3: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죠. 일이자 네. 취미로 네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3: 저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0: 네 좋아요.
3: 뭐죠? 일단 제가 선곡해온 곡은요 가사가 되게 중요해요.
0: 네.
3: 일단 나른한 오후에 텐션이 최고예요 라는 네. 이 워딩에 네. 텐션이 최고인 노래를 무조건 골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신나는 노래를 가져왔고요.
0: 네. 좋아요.
3: 옷가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
3: 옷가게 뭐예요? 옷을 사죠.
2: 네.
3: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네. 어떤 머리를 해야 될지 이 옷가게에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고르시면 됩니다.
0: 고민하지 마.
3: 이효리의 6억을 가져왔습니다.
2: 오늘 형 밥 먹고 왔어요?
0: 아 좋다. 아 이게 되게 네. 근데 여성 옷가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
2: 같아요. 맞아요.
0: 핑크핑크하고 뭔가.
2: 아 근데 여기서 반론하겠습니다. 남자 옷가게일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2: 아, 그럴
0: 남자 옷가게일 수도 있죠.
2: 유고남 아, 네, 감사합니다.
3: 유거보이요.
2: 유거보이.
3: 남은이.
2: 네네.
0: 남성 옷가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선택한 노래가 뭐죠, 범진 씨?
2: 저는 옷가게의 생명은 뭔가요? 신상품 유행하는 거. 지코의 세핑입니다.
0: 아, 세핑.
2: 기분이 재져.
0: 기분이 재져.
3: 그렇죠.
2: 네. 아니 옷가게 생명은
0: 딱히 리액션을 할 게 없네요.
3: 아니 빈티지 사진 어떻습니까?
2: 네?
3: 빈티지 사진.
2: 아 빈티지에도 세핑이 있죠.
3: 네?
2: 빈티지에서도 이제 갖고 오는 게 이제 세핑이죠. 그 가게에서 옷을 전시하면 세핑인 거죠.
3: 아 그래요?
0: 뭐 그렇게 뻔뻔함이.
3: 아니 옷이 찢어져 있는데.
2: 아니 기분이 째지죠 그러면. 기분.
3: 아 옷이 째지고 네. 기분도 째지고. 네.
0: 뻔뻔함이.
3: 신발을 왜 만지시는 거지?
0: 진짜.
2: 세핑.
0: 하늘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어요. 저 뻔뻔함이.
2: 제 바지 택 있습니다.
3: 네네.
0: 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PD님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4: 기분이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토요일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선곡하다 긁혔죠? 줄여서 선극. 네. 후이 씨와 범진 씨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희 광고 듣기 전에 유지은님의 사연 선곡 대결이 있었죠. 결과는 범진이.
2: 쌉뱅. 아, 새 바지를 입고 온 범진이는 이길 수가 없네요.
3: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3: 형한테만 보여드릴게요.
2: 진짜.
1: 진짜 쌉뱅이다. 네.
2: 택도 안 치는 진짜 쌉뱅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쌉뱅이라는 단어는 네. 이 KBS에서 사용해도 가능한 거죠?
1: 노래 제목이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아, 네. 네. 새것이라고 할 거예요.
3: 나는 새것.
1: 지코의 새것.
3: 네, 지코의 새것.
1: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선곡 이유가 범진 노력이 가상하다. 였어요.
2: 근데 이 선곡 때문에 이 바지를 혹시 입고
3: 맞습니다. 디테일한 거예요. 오늘 새 것을 입고 온 것입니다.
2: 와 진짜 대단하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1: 진짜? 못 이기죠. 네.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설명을 네. 열심히 해주는데 네. 네. 네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시간 되시면은 비디오 저희 올라갈 거거든요. 유튜브에 꼭 그것도 봐주세요. 지금 굉장히 노력이 가상하긴 바지, 했어요.
2: 하지만 좋은 바지네요. 좋은 바지.
1: 네 좋은 바지.
2: 면이 좋아요. 네.
1: 여러분은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후이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이긴 사람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반려견 사료 드릴게요. 그리고 선곡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사연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후이 씨가 읽어주세요.
2: 네, 김경수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저는 반대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건지 아무튼 저는 뚱띠 남편은 빼빼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편 굶기냐 영양가 있는 거 많이 해줘라 혼자만 먹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살이 팍팍 찔 수 있을까요? 아, 네.
1: 슬픈 사연이네요.
2: 아, 그렇죠.
1: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남편 굶기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왜?
2: 근데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요.
1: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거 좀 많이 해줘라. 안 네. 해주겠냐고.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는 걸 어떻게 해? 이 날씬쟁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먹어.
3: 맞아요.
1: 좋습니다.
3: 별로 안 드시죠?
2: 저 많이 먹어요.
1: 두 분 다 안 드실 것 같은데.
2: 저는 근데 이제
3: 저 엄청 먹죠.
1: 네. 그래요?
2: 네. 저는 요즘에 식단에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1: 어떤 거 드세요?
2: 요즘에는 저는 이제 너무 약간 이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매 끼니를 다 칼로리 체크를 하고 탄단지를 맞춰서 먹어요. 그람수를.
1: 아 그러면은 몸이 네, 안 좋을 네. 수가 없네.
2: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 체지방 커팅 중이어가지고
1: 네. 지금 날씬쟁이로 가고 계신가 보다. 이미
2: 날씬쟁이에서 이제 빼빼말은
1: 빼빼보이가 되고 싶으신
2: 빼빼보이로 예, 가고 있는 중이라서
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범진씨부터 네. 한번 알려주세요.
3: 아니, 남편 굶기냐 이런 소리 왜 하죠? 저는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준비했습니다.
1: 간단하네요.
3: 네. 아 근데 이게 이 간단한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 네.
3: 근데 마지막에 우리 남편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살이 팍팍 찔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네. 저는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이살이 제일 많이 쪄요. 네. 그래서 죽일놈입니다. 그래서 네? 죽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죽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일놈, 탄수화물이니까.
2: 근데 일놈은 어떤 관계인가?
3: 아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나쁜 말하는 사람들이 네. 죽일놈.
1: 죽일놈. 아 네. 죽을 드시라.
3: 네네. 우선 드신가요? 죽을 드시고요. 남편 살을 찌우시려면 네. 죽을 많이 주세요.
1: 드셔라. 아 근데 네. 죽 진짜 살 많이 찌긴 하는데.
3: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네. 이렇게 입 끝까지 차올랐을 때 또 먹을 수 있는 게 죽이라서 죽을 많이 먹으세요.
1: 네. 후식으로 나오잖아요. 죽이.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여기서 제 반론이 있겠습니다.
1: 네네.
2: 저는 제가 어렸을 네. 때 진짜 네. 진짜 이걸 싫어한데 제가 그 예전 펜타곤 데뷔 초 연습생 때 제가 51kg였어요.
1: 너무 말랐다.
2: 해외 생활을 하다 들어와가지고
1: 너무 말랐다. 어떻게?
2: 그래서 회사에서 레슨을 안 시켜줄, 그러니까 살 안 찌우면 너 레슨 끊을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1: 와. 51kg.
2: 네, 그래가지고
1: 제가 지나가는 몸무게인데 지나왔다 몸무게.
2: 네, 그래서 노래 좀 잠깐 꺼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네. 제가 노래 전 노래 좀 꺼주세요. 그래서
1: 네.
2: 제가
1: 네.
2: 어떻게 살이 찌었냐?
1: 네.
2: 참치김밥을요 하루에 10줄씩 먹었어요. 진짜로.
1: 10줄?
2: 네, 근데 이게 왜 살이 찌냐면 일단 칼로리 참 김밥이 그 탄수화물 함량이 되게 높아요.
1: 맞아, 맞아,
2: 근데 안에
1: 높아요.
2: 또 안에 탄단지의 그 비율도 괜찮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자체를 높이면 칼로리가 엄청 차고 그럼 기초대사량 대비 너무 이제 칼로리가 남아요. 그럼 무조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0: 이거는. 근데 뭘 먹더라도 열 줄을 먹으면 살이
1: 그렇죠.
0: 쪄요.
1: 그렇긴 한데 죽도 열 그릇을 아니, 먹으면 살이 쪄요.
2: 아니 그렇긴 한데 죽은 뭔가 네. 영양소가 골고루 안 아, 되어 있잖아요. 배합이.
1: 형, 요즘 김낙죽이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2: 그렇다고 햄버거를 하루에 막 세네 개씩 먹을 순 없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가장 적절한 게 김밥이에요.
0: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2: 네, 해치지 않으면서 살이 벌크업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져온 노래 자두의 김밥입니다.
0: Let's go.
2: 대든. 그래서 살이 팍팍 찌시려면. 저희 김밥은?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침마다 김밥을 어머니가 직접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 때 그 김밥 헤븐 있잖아요.
0: 네네, 김밥
2: 거기서
0: 헤븐.
2: 김밥을 샀는데 네. 하루에 양을 많이 먹으면 그 김비린내가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2: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매일 아침 김밥을 싸서 저한테 이제 도시락통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식사 사이사이에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는 거예요. 김밥을.
0: 근데 그 어머니가 사주신 건 김비린내가
2: 아, 김비린내가 안 나요.
0: 아,
1: 사랑이 담겼잖아요.
2: 아, 어머니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제가 1년 아니 한 달 반 만에 12kg 쪘습니다.
0: 진짜 그래도 얼마 안 된다.
1: 진짜 죄송한데.
0: 아니 그래도 또 63kg
1: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2: 아니,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1: 아 진짜로
2: 아니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이 노래를
0: 감사하지.
2: 아니, 감사하다는 마음
1: 저희 아버지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피디님 네, 네. 어떤 선곡 하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0: 이번 대결 후이 씨가 이겼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네, 김밥이 나왔네요. 네네. 네, 선곡 이유 들려드릴게요. 생로병사 듣는 줄 알았어요. 해주셨고요.
2: 아, 맞아요. 예.
0: 범진 씨는 선곡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 웃기고 싶어서 그렇지, 범진이가.
1: 일로마 하시네요.
0: 웃기, 웃음 욕심 있어가지고.
1: 아니요, 아니요, 또.
2: 이 근데 이게 프로그램. 휴머니즘으로 가야 돼요.
0: 이 프로그램.
2: 진짜, 진짜. 또. 피부에 와닿는.
0: 완전 휴머니즘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1: 저는 약간 좀 싱어송라이터 느낌으로 네. 좀 돌고 돌아서
2: 중립법 언어 유의를 잘하시네요.
0: 아, 싱송라 느낌. 아니 그냥 약간 웃기고 싶어서 주기로 하신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있어.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기 때문에.
0: 네. 아 그래요?
2: 그렇죠, 그렇죠.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데 웃기고 싶어 하셨어요? 아,
1: 저는
0: 옛날부터?
1: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호이 씨가 이겼는데요. 저희 네. 마지막 대결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범진 씨가 이기면 오늘 그냥 동점입니다.
1: 네네. 네.
0: 마지막 사연 범진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최미선님의 사연입니다. 자려고 하면 쉽게 못 자는 1인인데요. 왜? Why? 책만 보려고 하면 졸린 걸까요? 그래서 책 덮고 자려고 하면 잠도 안 와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만 하품이 나오고 힘드네요. 나이 탓은 아니겠지요. 60대 아줌마도 할 수 있다. 힘 좀 주세요.
0: 완전 와우. 화이팅입니다.
1: 와우.
0: 당연히 책 보려고 하면 너무 졸리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요.
0: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계신 거가.
1: 그러니까요. 네.
0: 좋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누가 먼저 성공하시겠어요?
2: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2: 일단은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네. 매번 이렇게 졸리실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책이란 건 그래요. 뭔가
0: 맞아요.
2: 글자를 보고 맞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졸리실 텐데.
0: 네.
2: 응원을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를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0: 네.
2: 제가 일단 가져온 노래는
0: 네.
2: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라는 곡인데요.
0: 행운을 빌어줘.
2: 이 노래 가사가 전 너무 이 사연에 딱 어울린다 생각해요. 오. 후렴 가사가 앞으로 총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또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오는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2: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줄게.
0: 지금 굉장히
2: 더장을
0: 피고 계세요.
2: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테니까
1: 오늘 무슨 날이에요?
2: 들어보세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줘.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읽으실 때도
0: 네.
2: 몇 번의 어떤 졸림과
0: 네.
2: 몇 번의 그런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1: 네.
2: 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될 거니까 아무쪼록 저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행운을 빌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0: 그쵸. 네.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네. 해드릴 수 있는 건 행운 빌는 거.
2: 네. 그래서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네. 좋은데요?
2: 미선, 이거 미선 누나 화이팅입니다.
1: 미선
2: 행운을
1: 화이팅.
2: 드리겠습니다. 굿 럭!
1: 아니 오늘 뭐 이겨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2: 없어요.
1: 없어요.
0: 오늘 뭐 4개 했어요?
1: 뭐 4개 있어요?
2: 아니 4개
1: 펜타곤 멤버들과 뭐 4개 한 거 아니겠죠?
2: 아닙니다.
0: 지금 폴더블 폰을
1: 네,
0: 딱 이렇게. 심지어 펼치시고
2: 네,
0: 펼치시고
2: 네.
0: 책을 보듯이 네. 가사를 읽어주셨어요.
2: 미선 누나의 그 네. 감정에 이입을 한 거죠 제가.
0: 네.
1: 캡처까지 하신 거예요?
2: 네, 캡처해서 왔어요.
1: 네.
0: 아 좋습니다.
2: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0: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범진 렛츠고 한번 해볼까요?
1: 네, 저는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이 도전은 항상 두근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은 항상 아름다운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근데 이 우리 미선 누나가 네. 도전하는 게 너무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아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0: 하늘을 달리다.
1: 노래 자체가 너무 신나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들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0: 네. 그 두 분의 약간 그 선곡 결이 좀 비슷하다죠.
2: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0: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네. 이적의 하늘 달리다.
1: 네. 항상 자격증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새로운 관문이 열리거든요. 그
0: 맞아,
1: 도전을
0: 맞아.
1: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범진 진작에 하니까 괜찮은데요?
1: 네. 기세로 가다가 네. 근데 정말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해냈어요. 예전에
0: 진짜?
1: 네, 오디션을 보러 갈 때나
0: 네, 약간 그런 느낌 난다.
1: 네, 뭔가 그 전투력이 상승됩니다.
2: 그렇죠,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PD님의 선택 노래로 확인해 볼게요.

0: 네, 오늘 피디님의 선택은 두 분 다 고르는 걸로 해가지고
1: 동점이네요.
0: 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가 됐는데요. 네. 동점은 아니세요, 범진 씨.
2: 잘못했는데 아니었어요?
1: 아, 제가 이겼나요?
0: 네,
1: 아,
0: 축하드려요.
1: 어, 네, 아, 네. 미션 성공했네요.
0: 어, 되게 멋있다. 어, 제가 이겼나요? 아,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약간 그
1: 아니 오늘 미션
0: 어, 제가 이겼나요? 어, 오 마이 갓.
1: 아, 승가 잊었어요. 아, 네. 제가 이겼군요.
3: 팬분들과 약속한 게 있었나요? 오늘 이겨야 되나?
0: 그런 게 있나? 그럼 열심히 해주셨어요.
2: 없었는데.
0: 네. 선곡 이유는 어, 미선 누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1: 사실 그 참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짜 존경스러웠고요.
0: 진짜요.
1: 저도 닮고 싶었어요.
0: 맞아. 네.
1: 60대가 할 수 있을까요? 돼서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도전을 이어가는 맞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결은요, 후이 씨의 승리고요.
1: 아유, 네, 네, 네.
0: 아하, 축하드려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와, 되게 겸손하다 지금 말투. 아유. 지금 톤이 되게 겸손해.
1: 아유,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3: 형 식단 하는데 뭔가 뭘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 아유, 네.
0: 오늘 탄단지를 제대로 맞췄나봐요.
1: 네,
0: 느낌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오늘 후이 씨 응원해 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는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느낌?
3: 아, 네. 뭐 지고 돌아가는 길은 항상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네. 미선 누나가 화이팅 한다면 마른 하늘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3: 감사했습니다.
0: 네.
1: 아, 저는요. 네. 네, 저의 승리보다도 네. 일단 10분에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 저에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3: 오늘 왜 그래?
1: 아니 정말로
0: 아이돌자 지금 페타곤이랑 지금 완전체 하더니
1: 아니, 시간에 내셔서 이렇게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응원을 주신 거니까
3: 맞춰주신 분들 10분
1: 네, 그 10분께 네. 제가 이 감사함을 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오늘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싱송나 범진 씨 아이돌 후이 씨와 모여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싱송나 모여라 같이 네. 하자.
0: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쇼리 실라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

0: 마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5: 가비의 슈퍼 라디오.
6: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오후 2시에 뭐 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가비의 스브레디오 놀러 오세요. 귀빈이들을 위한 선물 잔뜩 준비해 놨으니까요. 사연 보내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브레디오 오늘 끝곡은 원타임의 Without You입니다. 그럼 바이.

분기점 방향으로 구리 시계부터 하월곡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구리 쪽은 하월곡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이후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열심히 김치찌개 끓여줬더니 앉자마자 아 날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 워스트다 워스트.
1: 아니 표현이 너무 얄밉다.
0: 어, 이분도 바로 유언장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2: 유언장 느낌.
1: 아, 워스트다 워스트란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뜨거운 뚜배기에 맞아 워스트라는 말 남기시고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0: 아 진짜. 네.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3: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김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한 주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일요일 예. 오후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활력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활력! 활력! 활력!
0: 그래요, 활력이 필요할 때 들으면 듣기 좋은 라디오, 우리 미스터 라디오.
1: 형도 드디어 인정을 하셨군요.
0: 자, 듣기 좋은 정도다 이거죠.
1: 바로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제가 요즘 이거 밀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듣기 좋은 라디오 1위. 이 세상의 모든 1위에 미라가 손꼽히게 된 날까지 열심히 저희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1등으로 잘 달려가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라를 2시간 함께 하다 보면 미라클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퀴즈로 한번 드려볼게요. 선물 창고에 선물 뭐가 있습니까? 미라스 선물 창고를 열어줘.
2: 열렸습니다.
0: 뭐가 나왔을까요?
1: 오, 이게 나왔습니다. 미키즈를 위한 어린이 영양제 10세트.
0: 네, 대단합니다. 미라, 아, 어린이 영양제 받을 수 있는 퀴즈 타임. 미라를 2시간 듣다 보면 미라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말인 거죠. 과연 영양제를 누가 받을 수 있을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간다, 이게 순삭이다.
1: 자, 우리가 이번 주도 참 빨리 가서 이게 빨리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미라 들으면 더더더 빨리 가는 이거 뭘까요?
0: 오늘 퀴즈는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두 글자, 초성은 시옷, 기억. 떠오르시나요? 빨리 갔나요?
1: 자, 정답은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미키스를 위한 어린이 영양제 미키스도 퀴즈에 도전해보라.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야 미스터 라디오.
1: 자, 엠플라잉의 옥탑방으로 일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선물 드린 퀴즈 나갔는데요. 우리 미퀴즈를 정답 말해볼까요? 정답은요? 바로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미라클들이 많이 하는 말. 미라 들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유일하게 듣는 라디오예요. 듣기만 해도 재밌어서 시간 순삭. 잼크크. 미라는 시간이 아까운 방송. 정수와 창의의 티키타카가 돋보이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
1: 네, 일요일 오후도 힘차게 오늘 미라 완료 오미완 외쳐주십시오. 오미완. 자, 선물 당첨됐나 확인은 미라 홈페이지 선고표 가주시고요. 자, 일요일 네. 오후에도 미라와 함께해 주신 미라클들은요.
0: 자, 한상 거하게 차려보겠습니다. 한상원 씨, 민경범님, 김지은, 1884-4864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이 함께하죠.
1: 자,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 짜장라면 퀴즈로 돌아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매력의 성 내가 반하게 성.
5: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6: 그런데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와 또 한 번 이게 뭐지 싶으셨죠?
5: 그렇습니다. 미스터 라디오는 그런 방송이에요.
6: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7: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난 이렇게 만든 이정체가 뭐야, 마법사.
5: 우리는 바로 윤정수
6: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일요일 깜짝 퀴즈.
1: 일요일엔 내가 짜장면 요리사. 찬바람이 불면 짜장라면 퀴즈 문제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 보내드릴게요.
2: 안돼 시장구경 정신차려. 미라오프 스튜디오가 코앞인데 우리 같이 어항샷 찍기로 했잖아잉.
3: 난 틀렸어. 마지막에 미라에 전화 한 통만 걸어줘.
2: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스터 라디오죠?
3: 여보세요? 아니죠. 왜? 왜?
2: 뭐라고요? 오늘 처음 미라를 듣는 새싹이가 태어났다고? 시장 구경 새싹이가 왔대.
3: 아, 새싹 파릇파릇하겠네. 잘 커서 소나무가 되면 좋겠어.
2: 시장 구경 새싹이가 자기 이름을 지어달래.
3: 마생 몬성 모이 네성생 밀레시에 들어주는 게 기적이야. 라크미 라크라미 클라 클라 미미 모세정생 몽방성생비
2: 검연모. 자, 시장 구격은 미라클을 거꾸로 해서 클라미로 이름을 지어줬네요. 귀엽고요. 자, 홍콩 영화에 장구경이 있다면 짜장라면 꽁트엔 시장 구경 윤정수 씨가 있습니다. 진짜 잘 보시면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미라클들은 그냥 장꾸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잘 알겠고요. 여기서 문제 주시죠, 윤정수 씨.
4: 홍콩 영화의 붐이 일었던 시절, 홍콩 영화의 르네상스의 시절, 모두가 함께 입에 이쑤시개 하나씩 물고 바바리 코트켓을 한껏 세우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2: 네, 장구경 그리고 따거 주윤발이 나왔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영웅 본색, 2번 영웅 정색. 자,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 영화의 OST죠. 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일요일엔 내가
1: 짜장라면 요리사. 자, 첫 번째 짜장라면 큐즈. 그 시절 사내들의 가슴을 올렸던 영화, 정답은 1번 영웅본색입니다. 자,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2: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웅본색 OST 장국영이 부른 당면정 함께 듣고 왔죠. 우리 윤정수 씨도 네. 영웅본색 기억나시죠?
1: 아, 그럼요.
2: 예. 네.
1: 사실은 그 아마 학생들을 네. 못 가게 했는데 액션 영화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2: 예전에 예예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두세 번 본 거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다시 봤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그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자, 우리 퀴즈 당첨자 명단 꼭 다시 한번 홈페이지 선고표를 확인해 주세요. 자, 8189님 긍디 견디는 옷장 정리 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원해지면 하려고요. 계절마다 옷장 청소하는 게 제일 귀찮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청소하는 분들은 진짜 힘들죠.
2: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 여름 옷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가요? 아직은
1: 그렇죠.
2: 근데 아직은 좀 더워가지고 정리하기 좀 이르지 않나요? 낮에는 좀 아니, 많이 더워가지고 뭐
1: 두꺼운 옷들을 넣다 보면 그 네. 정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예. 한번 하면 이게 싹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성격이신 거죠.
2: 그래요.
1: 힘들죠. 예.
2: 자, 귀찮지만 그래도 미루지 말고 또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5224님은요 냉장고에 남은 마지막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듣습니다. 이게 올해의 마지막 아이스크림이어야 할 텐데 가을이 돼서 입맛 터질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이스크림이 마지막이다.
2: 아하.
1: 좀 처음 듣는 생전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2: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어도 맛있잖아요.
1: 아이, 뭐 언제든 먹어도
2: 그러니까요. 예.
1: 이게 뭡니까.
2: 자, 그리고 또 언제 먹어도 맛있는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1: 자, 짜장라면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2: 자, 추석 전에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초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미라클 여러분 안전 챙기시라고 퀴즈 드리겠습니다. 윤정수 씨께서 문제 주시죠.
1: 네, 계절이 계절입니다. 이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쏘이지 않게 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려면 향수를 좀 뿌리면 안 되고 밝은색의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2: 네, 벌초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벌, 2번 반딧불. 자,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힌트곡으로 청하의 벌써 12시 함께 듣고 올게요.

0: 자, 일요일엔 짜장면 먹는 날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벌초 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 바로 아시잖아요. 1번 벌입니다. 벌.
1: 아, 조심해야
0: 1년 중 이맘때 벌수염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다들 벌초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를 꼭 확인해주세요. 임형수님께서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 기바 들어갑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스터 라디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2: 네, 형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진짜 형수님 같네요.
0: 임형수님.
2: 임형수님. 네. 형수님,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 기 받아오셔가지고 저희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왕봉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0: 네.
2: 벌 조심하세요.
0: 벌 조심하십시오.
2: 네. 네. 자,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는 캔디맨의 일기 5588님께서 신청해서 함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생활용품 브랜드 스톰.
2: 생활용품은 스톰.
1: 착한 가격, 좋은 품질의 놀라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생활 속 스토리의 즐거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스토리다움 스톰.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4: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2: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3: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2: 오마이걸 효정의
1: 볼륨을 높여요.
3: 볼륨을 높여요.
2: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케이비에스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입니다.
1: 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두 DJ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134님, 이번 주에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도 이 시간이 되니까 엄청 졸리네요.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좀 주세요. 월요일 준비하며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0: 네, 예, 네.
1: 에너지 많이 드리는 라디오 1위로 뽑혔죠. 예, 항상 우리가 활력을 외쳐드리고 악을 외쳐드리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삼사님, 자, 월요일 준비하시면서 진짜 파이팅 하시고, 자, 활력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력! 활력! 활력! 자, 그럼 이제 우리 윤정수 씨께서
0: 네네.
1: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0: 그렇습니다. 또 옛날 팝으로 갑니다.
1: 예팝.
0: 옛날 밤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어른처럼 만들어줬던 몇 명의 팝
1: 스타들이 있어요.
0: 스타들이 있어요.
1: 예.
0: 그 중에, 아하.
1: 아하.
0: 예, 이전에.
1: 이전에.
0: 이전에. 이전은 아니지만 좀 전에.
1: 예.
0: 듀란 듀란이 있었습니다.
1: 아, 듀란 듀란.
0: 듀란 듀란 제가 또 한 두어 번 노래를 몇 번 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1: 예.
0: 이번에 소개해 드린 노래는 노토리어스라는.
1: 노토리어스.
0: 네, 노토리어스.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팝으로 나왔을 때.
1: 네.
0: 뭐 다들, 뭐, 아, 놀랍다, 쇼킹하다. 전 전혀 몰랐어요.
1: 아, 왜죠?
0: 왜냐면 그때가 이제 86년도면은.
1: 예.
0: 저 중학교 2학년 때. 뭐 제가 특별한
1: 뭐
0: 수제 아니고서야
1: 잘 모르죠.
0: 뭐 이 팝이 예.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1: 네.
0: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LP를 사고
1: 번져봤군요.
0: 이 노트리오스 예. 앨범이 또 두 장짜리였어요.
1: 네.
0: 제 기억에 맞나 예. 두 장 뭐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
1: 쌍반
0: 예.
1: 예.
0: 네, 두 장짜리 CD여갖고 그때 LP로 샀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LP로 샀기 때문에 좀 더 신기했죠.
1: 최근에도 우리 듀란 듀란 얘기했잖아요.
0: 네.
1: 우리 무슨 란 무슨 란 씨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네, 이름 가지고 얘기하다가
0: 네.
1: 뭐 계란이 뭐 두 알씩 있으면 듀란 듀란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0: 그렇죠.
1: 예. 예.
0: 근데 노토리오스 관악산에
1: 예.
0: 도란도란 걷는 길이 있어요.
1: 아, 도란도란 걷는 길이 있어요. 또 심지어
0: 엄청 예. 높아요. 이걸 어떻게 도란도란 걸으란 것인가.
1: 네.
0: 숨도 턱 숨 차.
1: 완전
0: 죽을 것 같은데.
1: 정신이 도란도란이겠네요.
0: 네.
1: 예. 자. 우리 윤정수 씨께서 듀란두란의 네. 노토리오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0: 네,
1: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Notorious. 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아 이런 노래를 들은 기억 있어요?
0: 네, 또 노래를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데서 많이 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예.
1: 이게 예. CD가 두 장짜리인가 하여튼 그래서.
0: 예. 그래서 예. 그 앨범의 제목이 혹시 그러면 두 장 두 장인가요?
1: 뭐 잘 모른다면 이런 농담 할 수 있겠죠.
0: 네. 네.
1: 그런 농담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0: 예. 네.
1: 아니, 뭐 하여튼 우리 왔습니까? 주머니를 털어 갔다.
0: 예.
1: 영국 그룹이. 예. 영국이죠. 영국 그룹이.
0: 아, 드란드란 워낙에 유명한 그 밴드니까요. 예. 예.
1: 영국 가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0: 그럼요.
1: 근데 우리는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그냥 미국이라 그랬지. 아. 뭐 영국 가수, 미국 가수 완전 다른데.
0: 그냥 팝 가수라고만 생각했지. 네. 예.
1: 그렇게 따지면 아하는 뭐 노르웨이
0: 그룹이고.
1: 노르웨이인가?
0: 그래도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같이 끌은 그룹들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하 노르웨이 맞네요.
1: 아 예.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0: 그렇지 다.
1: 네, 다 미국 사람이에요.
0: 서양 사람이면 다 미국이지.
1: 미국 가수, 미국 가수. 네, 그때 그렇게 그냥 네. 그렇게 했었죠. 네.
0: 맞습니다.
1: 다 다른 나라였어요.
0: 네, 네, 그랬네요, 진짜. 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또 김범수 씨의 노래를 좀 가져봤습니다. 제 군대 맞서님 우리 김범수 씨, 김범수 씨 노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이 2015년에 드라마 프로듀사의 OST로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 김범수님께서 이 저희 군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전우들이 몇 분 결혼할 때 축가를 불러주셨는데 항상 이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잘 듣고 했었는데. 제 결혼식 때는 못 불러주셨습니다. 아 그때 또 뭐 성대 결절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주셨어요. 상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같이 들려드리면서 또 같이 저도 들으려고 이 노래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번 주 얘기 중에서 우리 용인오리님도 계시고
1: 네.
0: 또 연애를 하신다는 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다는 분도 많이 있었고
1: 네.
0: 우리 또 뭐 회기파바님도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1: 그렇죠.
0: 우리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서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 뭐 김범수의 예.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네. 사실은 좌절의 시작도 고백에서부터.
0: 어허.
1: 고백에서 안 예. 먹히면
0: 예.
1: 좌절뿐만 예.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0: 아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1: 그래요.
0: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여러분들. 사랑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들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범수.
1: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0: 근데 사실 김범수 씨 목소리를 들으면 러블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1: 애절한 느낌.
0: 애절하고 아. 그래서 사실은 좌절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라는 노래를 하나 더 불러주셔서
1: 이제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0: 사실은 힘든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좀 좋다.
1: 괜히 고백했다 이런 느낌으로.
0: 괜히 고백하진 않아.
1: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뭐 좌절해도 안
0: 먹지. 고백이 안 먹힌다고? 뭐 이런 느낌. 아. 괜히라는 건
1: 근데
0: 없어.
1: 근데 고백이 안 먹힐 확률이 더 커요. 사실 보면 우리가 네. 살다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어떡합니까?
0: 전 안 하고 간 본다.
1: 아니 뭐 간을 봐요.
0: 얘가 난 좋아하는 것 같은데.
1: 근데 어쨌든 결국엔 고백은 해야죠. 간을 보다가 아 이거
0: 될 것 같다 승산이 있을 때
1: 그때는 고백해야죠. 네. 그래도
0: 85점에서 95점 사이에 승산이 있을 때
1: 예.
0: 고백한다.
1: 근데 그러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또
0: 그것까지는 정말 운명의 어떤 실타래라고 봐야겠죠.
1: 저는 오히려 간 보지 않고 그냥 일단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저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예,
0: 전 안 합니다.
1: 아,
0: 했다가 자. 진짜 열받거든요. 안 되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1: 되면 너무 또 행복하잖아요.
0: 한 달 정도 열받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비 효과가 많아서 그냥 평온한 네. 것이 네. 낫다.
1: 그래요.
0: 제 고백을 받아준 네. 우리 또 원자바오 양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1: 네. 자 이제 우리 박지윤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함께 듣고 올게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TK 동산.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우리 미스터 라디오 아세요? 언제 들어봤어요?
3: 지금!
2: 지금!

0: 미스터 라디오 아직 못 들었다면
1: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해요.
0: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우리는 양태성 님이 신청해 주신 왁스의 지하철을 타고 함께 듣고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까지 정체 꾸준한데요. 여기에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 더 혼잡합니다.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더 지나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이후로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청남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일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아이들의 텀보이 듣고 왔습니다.
0: 텀보이.
1: 자,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0: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5: 하모니 렌트카.
1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점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음악 듣기 좋은 썬데이 오후 미라가 책임집니다. 썬데이 쇼미더 뮤직. 자, 썬데이 쇼미더 뮤직 화요일 코너 쇼미더 뮤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청곡 마저 들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밤이 들어간 노래.
1: 그렇습니다. 네, 미라 5시는 맞밤 타임이죠. 5시에 콩 게시판 1등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맞밤 선물 드리고 있고요. 또 가을 하면 맛있는 밤이 제철이고요. 선선한 가을밤 분위기도 참 좋죠. 와. 이 모든 밤이 들어간 노래,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밤이 들어간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곡 소개되시면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는요 이소영님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떤 밤?
1: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신청합니다.
0: 네.
1: 매일 밤 오늘은 일찍 자야지 다짐하는데요, 막상 아이들 재우고 누우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져요. 결국 휴대폰 좀 보다 보면 새벽 1시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야, 우리 이소영님.
0: 네.
1: 똑같아요. 다들 좀 일찍 자야지 하다 보면 1시, 2시 되는 건 진짜 뭐 다반사죠, 다반사.
0: 그렇죠.
1: 이 휴대폰을 없애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또 잠이 오는 것도 아니야. 또 근데 또
0: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와, 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참 1시, 2시 금세 되죠.
0: 네.
1: 자, 아무튼 우리 이소영님 우리 잘 잡시다. 우리 윤정수 씨는
0: 네네.
1: 원래 좀 밤낮이 좀 바뀌어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가끔 깹니다.
1: 가끔 깨세요?
0: 오줌 누느라 잠깐 깨고.
1: 예, 예. 예. 예. 몇 시에 좀 주무세요?
0: 한 1분 정도 뒤척에다 또 잡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잠은 그래도 잘 주무시면 이제 잠 잘 주무시는 스타일이시네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5번을 깨도 6번을 잡니다.
1: 거의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개구리 소년 같네요.
0: 잠 머신이라고 할까요?
1: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잠도 그냥 영어로 하면 되지 않나요? 슬리핑 머신 이런 걸로. 잠 머신 이런 겁니다.
0: 그렇게 예. 럭셔리하게 뭐 제 걸 포장할 만한 그 값어치 있는 게 아니니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잠 기계로 가시죠. 그럼
0: 잠 기계.
1: 예. 예. 잠 기계 우리 윤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1: 3241님은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신청합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떠난 여행에서 새벽에 별똥별을 보겠다고 알람까지 맞췄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별똥별은 하나도 못 보고 아쉬운 마음을 이 노래로 달랬답니다. 네. 주셨습니다.
0: 네.
1: 저 이 별똥별 보기가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죠, 진짜.
0: 네.
1: 예, 저도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별똥별. 아, 별똥별 보는 게 어려운데 언젠간 또 만난 날이 있겠죠. 운명처럼 별똥별을 만난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네. 3241님.
0: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자, 썬데이 쇼입니다. 뮤직 밤이 들어간 노래 무슨 밤?
1: 자, 오드리 헵판님께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를 신청합니다.
0: 여수밤바다.
1: 얼마 전 가족들과 여수에 놀러가서 명수밤바다 신나게 즐기고 온 1인입니다. 마이티마우스 나올 때 목이 쉬어라 소리 지는 사람 나였나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 맞아요. 우리 박명수 씨께서 여수에서 또 공개방송을 했었죠.
2: 네.
1: 그때 우리 또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 가가지고 같이 또 분위기를 열심히 띄웠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 오드리 헵반님께 잘 이렇게 잘 노셨군요. 예, 좋습니다.
2: 네.
1: 김아진님께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신청합니다. 음색 깡패 남매 악뮤의 노래 수현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찬혁 씨의 목소리도 참 매력적입니다.
2: 네.
1: 두 분의 하모니는 환상입니다.
2: 맞습니다.라고
1: 해주셨습니다. 진짜 환상이죠. 두 분 정말
2: 노래도
1: 좋습니다.
2: 잘하지만 전 예. 노래 잘하는 것보다 둘이 예. 참 잘 맞춘다. 오히려 그것에
1: 그래요.
2: 훨씬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악뮤의 오랫날 오래밤까지 두 곡 함께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1600-9300 1600-9300
3: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공간 코디는 코디너
5: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4: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선데이 쇼미더 뮤직. 밤이 들어간 노래 신청곡이 소개된다면 아메리카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동욱님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신청합니다. 예전에 방탄소년단이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방탄소년단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죠, 서태지 씨와 함께 무대를 꾸몄던 그런 방송들이 좀 있었죠. 네.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동욱님께서 그것을 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우리 방탄소년단이 또 이렇게 춤췄던 그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고, 우리 1325님께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드는 생각을 신청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자기 전에 괜히 책 한 번, 시집 한 번 더 펼쳐보게 되네요. 아, 센치해지는 계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2: 네.
3: 아, 그렇죠. 가을은, 아, 가을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쓸쓸하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왜 그럴까요?
2: 어, 뭐 온도도 좀 떨어지고, 예, 가을 하늘이, 예, 좀 칙칙하잖아요. 쌀하니까.
3: 밤에, 밤에, 네, 약간 쌀쌀한 그런 느낌도 있고.
2: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풀벌레, 예, 소리도 좋고.
3: 우리 윤정 씨는 계절 좀 타시는 편이십니까? 안 타시는 편입니까?
2: 전 뭐 타는 것 같습니다.
3: 타는 것 같으시죠?
2: 예, 예. 타는 것 같아서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랄 때 숨이 좀 잘 안 쉬어집니다. 요즘 같은 때죠.
3: 예.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2: 예, 너무 높으니까. 해서 하늘까지 숨이 닿을까 뭐 이런.
3: 새로운 또 계절 타는 방법을, 네, 또 알려주시네요.
2: 그래서 예, 공허한. 네. 그래서 애국가 가사에도, 예, 가을 하늘, 예, 공활한데라고. 네. 전 공활한 것을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3: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가을 타는, 그리고 우리 윤정수 씨의, 네,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2: 높고, 예, 높고 파란 하늘. 예. 저기는 우주가 있겠지.
3: 그걸 보면 답답하다고요.
2: 숨이 막힌다. 오히려 숨이,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두려움에 숨이 좀 저기 한 거 아닐까요? 마치, 네, 넓은 바다에 빠진 듯한.
3: 망망대해를 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군요.
2: 그런 느낌이죠.
3: 예, 좋습니다.
2: 남창희 씨는 어때요? 뭘 타요? 타긴 타요?
3: 아, 타죠.
2: 뭐 타요?
3: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래요. 자, 우리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마음이 깊어가지만,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썬데이 쇼미더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네. 주제는 밤이 들어간 노래
1: 그렇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푼젤님께서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신청합니다. 금디견디 쇼리씨까지 세 분이 제2의 소방차로 활동해보는 건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전국 노래자랑 대도전 가자!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1: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국 노래자랑 이제 다시는 안 나갑니다. 언짢은 네. 것도 없지 않아 있고.
0: 윤정수 씨가 보이콧했습니다. 우리
1: 땡 받아서 언짢은 것도 예. 있고 솔직히 출연료도 뭐 현찮았고
0: 우리 BTS가 그래미를 뭐. 보이콧했듯이 우리 윤정수 씨도 전국 노래자랑을 보이콧했습니다. 여러분들
1: 뭐 출연료는 뭐 각자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0: 예.
1: 가서
0: 예.
1: 남는 게 없어요. 뭘 해서 뭐 좋은 소리 듣든지 아니면 뭐 이래야 되는데
0: 네.
1: 뭐 남는 게 없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정론의 자랑은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0: 아닙니다. 근데 그럼. 방송 아이템이 많이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1: 우리가 누구예요?
0: 아니 우리 미라클들에게 줬잖아요. 웃음을
1: 많이 준 것 같지도 않던데.
0: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경쾌한 땡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다고 제작진이 얘기하시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파리오구님 크라잉넛의 밤이 깊어내 신청합니다. 저희 마누라가 운전하는데 너무 졸립대요. 마침 밤이 들어가는 노래라니 딱이네요. 여보 졸지마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그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네, 썬데이 쇼미더 뮤직. 이제 썬데이한테 퀴즈 갈까요?
1: 자, 미라클 박지은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장혜진 씨가 부른 노래고요. 김동률, 김현철 씨가 만들어서 감성이 철철 넘치는 곡인데요. 제목에 90년대 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0: 자, 1번 1994년 어느 늦은 밤, 2번 1999년 어느 늦은 밤, 94년입니까 99년입니까?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1: 자, 문자샵

0: 안녕. 1994년 어느 늦은 밤.
1: 네, 윤종삼 책 미스터 라디오 노래 들었습니다.
2: 자, 썬데이 라떼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바로 1번 1994년 어느 늦은 밤입니다. 이 노래가 실제로 1994년에 나왔어요.
1: 네.
2: 예. 자, 우리 카페라떼 받으실 분 명단은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두겠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올게요.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미라클 여러분, 정선화, 박찬열, 이규현, 7539, 3454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5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 사이로 정체 꾸준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 사이로 각각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이후로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주춤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와 또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미달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근데 프랑스 클래식 작곡가 에릭 사티는 과거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가구 음악. 집안에 놓인 가구들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되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음악. 음악이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생활 속의 배경이 되길 바랐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BGM, 백그라운드 뮤직의 시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서랍장이나 장롱, 책상처럼 곁을 지킬게요. 편안하게 함께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카더가든 홈 스위트 홈. 9월 13일 일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0788 진주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장거리 운행하면서 지루함이나 졸음운전 예방에 라디오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좋은 날 즐겁게 들으면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승무원께서도 맞아요. 우리 승객들의 안전을 살피시려면 좀 긴장한 채로 업무니까요. 그냥 여행 가시는 게 아니니까 긴장한 채로 차에 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음악 들어주신다니 사랑하기 좋은 날 들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0788 이분에게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한 주 동안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신청곡 잘 간직해뒀다가 일요일 저녁에 들려드려요. 알고 계시죠? 선셋 뮤직 3부와 4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일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4794. 하고 싶은 말을 거르지 않고 선을 넘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고도 없이 훅 막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상처를 받거든요. 바보같이 화내지도 못했던 제 모습이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기력하고 당황스러운 모습, 그걸 보는 걸 즐기는 걸까요? 아님 상처받는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똑똑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우울해요. 전혀 그러실 거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겹친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고, 일단 그거부터 안 좋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막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두 번째도 안 좋았는데 세 번째,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까지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거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자책인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왜 피해를 입었어? 라고 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해자에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대놓고 뭐라고 못하고 그걸로 나를 자책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첫째,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만약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머릿속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해 갖고 가세요. 그런 말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만 좀 일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세요. 어른이어도 뭐 업무 대상이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면 된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길고 사실 제가 강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책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4794 비누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 리플라이 타로. 하나 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 리플라이 타로 이어서 100% 보드카레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최소연 씨.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친구가 생각나요. 고백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던. 그땐 뭐가 그리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그 친구에게 감사하네요. 지금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지금 같은 계절에 소연 씨의 짝사랑이 시작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런 바람이 불 때였지 하고 날씨로부터 그 아이를 떠올리신 거죠. 그래서 고백을 안 하신 거죠? 왠지 고백했으면 사연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불킥했잖아요. 뭐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아서 고백 안 하길 잘하셨죠? 고백도 참 만약에 했다면 참 서툴게 했을 거예요. 좀 뭐랄까 막무가내? 뭐 이런 거 내 마음을 알아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유 어렸으니까 어린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최소연 씨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가 큰 힘이 됩니다. 와, 최인숙 씨 고맙습니다. 한 시간 동안 뛰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곤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단순해지고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 러너시군요. 러닝을 하시는 최인숙 씨.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는데 생방송 중에 어떤 분이 뛰러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도로 들어와서 반소 메고 나가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로 위에 걸칠 옷 하나 걸치고 다시 뛰러 나가겠다고 사연을 보내셔서 제가 아이 뭘 춥다고까지 하시나 약간 좀 과장이겠지 하고 그날 저녁도 제가 생방송 끝나고 걸으러 나갔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오 바람이 너무 진짜 거세서 저도 차에 있던 그런 긴 소매 옷을 하나 더 입고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뛰거나 걸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근데 오랜만에 뛰거나 걸으러 나가시잖아요. 한 일주일 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저녁 시간에는요. 일주일 전하고 이 온도차도 다르고 온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내려갔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새 바람이 또 많이 불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면 또 체감 온도는 훅 더 내려가니까 우리 최인숙 씨처럼 매일 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아, 모처럼 또 일요일 저녁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분들 긴 소매 입고 가셨다가 좀 달리거나 이렇게 걸을 때 열이 난 후에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체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인숙 씨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One More Chance,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3: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4: 안녕하세요.
5: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4: 아는질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5: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4: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5: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영화는 끝이 나도 때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곤 합니다. 배우의 눈빛 때문일 수도, 잊히지 않는 대사 때문일 수도, 또 음악 때문일 수도 있죠. 익숙한 선율이 흐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돌아갑니다.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추억의 영화 음악, 먼저 들어볼 두 곡 소개할게요. 밴드 러브홀릭의 1집 수록곡인 이 노래, 2003년 당시 신세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연애를 그린 영화 싱글즈와 만나게 됩니다. 영화 특유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면서 러브홀릭은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노래 놀러와 준비했고요. 2006년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타이틀곡 주제가로 극중 훌륭한 가창력의 소유자 한나를 연기한 배우 김아중이 직접 불러 주목받았지요. 시원한 가창력과 감정선이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리아 두 곡 들을게요.

영화 싱글즈 중에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 중에서 김아중의 마리아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음악이 켜지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추억의 영화음악. 추억의 영화음악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두 곡 더 소개해드릴게요. 포크밴드 자전거 탄 풍경의 정규 1집 타이틀곡.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주연 영화 클래식 주제가로 삽입되었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풋풋한 사랑과 추억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곡이 되었습니다. 가을바람 불면 문득 생각나는 영화. 병에 걸린 희재와 그녀를 끝까지 지키는 남자 인하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국화꽃 향기.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주제가가 큰 사랑 받았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We zero. So powerful. Zero zero.
6: We zero.
5: 과식에도 zero zero.
6: We zero.
5: 체했을 때도 zero zero.
6: We zero.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zero zero.
6: We zero.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3: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6: 함께해요.
1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8: 이카운트
19: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 나왔던 전람회 기억의 습작.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 선셋 뮤직으로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리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다시 한강대교에서 여의하류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뒤쪽으로 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에서 포승분기점까지 20km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1: 설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and Flying, Autumn Drea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Sunset Music 이어집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언니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미리 주문했다는 작은 딸. 찾으러 가려고 가게 주소를 봤는데 달구였대요. 집은 수원인데요. 분위기가 싸해지려던 찰나 엄마가 말씀하셨답니다. 대구 가서 생일 파티하지 뭐. 그날 케이크를 따라서 떠난 즉흥 여행 덕에 가족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더 좋고 뜻밖의 우연도 반가운 주말 저녁. 선셋 뮤직. 이 시간 우연히 듣게 된 한 곡의 노래 덕분에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선셋 뮤직 샵 8910 다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540 아내와 산행하는데 도토리가 벌써 떨어지고 알밤도 벌어졌어요. 계절은 잘 찾아오고 있네요. 가을을 느낀 하루 행복했어요. 뱅크 가을의 전설 신청합니다. 어정인 씨, 작년 이맘때쯤 양평에 놀러갔던 기억이 나요. 등산하고 두물머리 보면서 돈가스 먹고 드라이브하면서 노래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헤이즈 Falling 듣고 싶어요.

조경희 씨, 친한 고등학교 동창 4명이 있어요. 한 친구는 골프 여행 가고 또 한 친구는 남편이 차 바꿔줬대요.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상은 언젠가는 듣고 싶어요. 7079, 너무 지치는 하루였어요. 많이 걸어서인지 발바닥이 아파요. 이한철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6307 커피 머신에서 막 내린 커피가 제 원피스에 촤르르 쏟아진 거 있죠. 축축한 옷이 피부에 달라붙고 춥고 찝찝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어요.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부탁드립니다.

0: 보내주시죠. 광고 심의필.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셨던 신청곡들을 꺼내보는 시간. 일요일 4부 선셋 뮤직. 3557. 미루고 미뤘던 화장품 정리를 했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립스틱부터 거의 다 쓴 것까지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리하고 나니 서랍도 제 마음도 깔끔해진 기분이에요. 깨끗해진 화장대 앞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며 쉬어가려고요. 장나라 스윗드림 신청합니다. 6006.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제가 사는 서울로 놀러 왔어요. 가고 싶었다는 동묘 문구 거리도 가고 카페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피곤하긴 했지만 즐거웠어요. 주말 내내 붙어 있었더니 제 알고리즘이 온통 걸그룹으로 물들었네요. 조카도 저도 좋아하는 노래 아이브 레블하트 듣고 싶어요.

0: troubles in our heart.
1: 2939 대전에 결혼식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이무진 신호등을 듣고 싶어요. 재업아 안전운전 하자. 김수아 씨, 평균 나이 54세 아줌마들 수다 떨던 도중에 퀴즈가 시작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가사의 노래가 생각이 안 나서 결국 AI에게 물어봤어요. 그 노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3717. 요즘 빠진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틀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투어스 오버드라이브 듣고 싶거든요. 하면서 신청하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설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규장 규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첸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규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9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시계부터 하월곡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반포대교부터 서강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더 지나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동량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포승 화성휴게소까지 27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1: 큰 스크린 어디서 찾지?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럭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3: 12시에 폴킴의 가광 생각나면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네. 생각 안 나면 제가 귓가에 계속 얘기할게요.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12시부터 2시 KBS 쿨FM.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크리스 세일. 경기를 할 때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이것만 생각한대요. 내 역할을 다하는 것. 야구는 팀 스포츠니까요. 모든 선수가 각자의 몫을 해낼 때 좋은 경기가 만들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도 비슷하죠? 나와 내 주변 사람도 모두 자기 몫을 해내야 하루가 무사히 마무리되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애쓴 이번 주, 서로를 토닥이며 숨 좀 돌려볼까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9월 13일 일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마이 앤트메리의 골든글러브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저도 팀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제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제가 다른 것까지 다 잘하려고 하면은 너무 뭔가 실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또 과해지면서 이제 침범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영역에. 그렇게 되면은 엄청 이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 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해내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일요일이에요. 이제 그니까 내일은 또 월요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니까 오늘은 서로를 좀 토닥여줍시다. 우리 또 내일도 열심히 일가려면은 좀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내일도 또 내 역할을 해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8시부터 10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들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율 상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위제로
7: 소화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7: 과식계도 제로제로
6: 위제로
7: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예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76님,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가방이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가방에 달아둔 키링이 없어졌어요. 방금 내린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타려고 했는데 문이 닫히는 바람에 키링과 그대로 이별했답니다. 집에 모셔 만났다가 얼마 전에 달아둔 건데 눈앞에서 놓쳐서 더 속상해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눈앞에서 놓쳤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아쉽다 그쵸? 거기 안에 어떤 분 있으면은 바로 아 제 번호로 좀 문자줘 번호라도 외쳤을 텐데 1076님 새로운 또 키링을 우리 맞이하자고요. 새로운 키링 또 달고 이러면 기분 또 좋아지잖아요. 1142님 햄버거를 먹다가 턱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때부터 입이 잘 안 벌어져요. 급한 대로 스팀 타월을 만들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입이 안 벌어지니까 밥 먹기 힘들고 밥 먹기 힘드니까 또 우울해져요.

다들 햄버거 먹을 때 입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해주셨는데 이게 딱딱 소리 나는 게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살 때 가끔씩 자다가 일어나면 입이 안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약간 턱 디스크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어느 날도 그냥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벌어진 채로 밥을 그냥 먹고 나갔는데 그 상태로 턱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약간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서 껴버린 거예요, 턱이. 근데 그날 제가 딱 월말 평가였거든요. 노래를 해야 돼. 입이 안 벌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 울면서 막 제가 입이 안 벌어져서요. 어떡해요. 이러고 병원에 갔는데 턱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치료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 나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제가 정형외과도 가보고 뭐 치과도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한의원도 가보고. 근데 저는 침을 맞고 그 주먹으로 입 안에다가 아 해가지고 아 이거를 계속해서 턱을 양쪽을 같이 한 번에 딱 벌리는 걸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142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먹다가 한쪽만 확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실 때 좀 찜질하시고 양쪽을 같이 벌리는 연습을 또 하시면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엄청 알아보고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턱이 아주 딱딱딱딱 좋아요. 네. 김민우님, 요즘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졌어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면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잖아요. 사실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딸기 주스 맛집이 있는데요. 그 가게에서 주스를 마실 생각에 더 신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운동도 하고 딸기 주스도 마시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해주셨네요. 그리고 딸기 주스는 뭐 과일이잖아요. 비타민 C도 잔뜩 들어있겠죠 뭐.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걸 먹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힐링 되기는 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리조의 주스.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안진희님. 군복무 중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군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와, 언제 이렇게 커서 군인 아저씨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들과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세상, 3박 4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 있죠. 아들이 복귀하는 날엔 너무 아쉬워서 떠나는 버스를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다음 휴가 때 함께 먹을 피자 주문할게요 해주셨는데요. 군대 이야기를 한참 했나봐요. 군인 아저씨라고 또 표현을 해주셔서 진희님께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휴가 때 맛있게 나눠드세요.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박희정님,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어요. 셋째 임신하고 먹고 싶은 게 많다고 했더니요, 사주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모두 아들인데요, 이번에는 유난히 먹고 싶은 음식이 많네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입맛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 족발 주문합니다 해주셨네요. 어머, 희정님 셋째까지 너무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하게 순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이랑 맛있게 족발 시켜드세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윤순자님, 동네 상가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미용실은 참새방앗간 같은 곳인데요. 머리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냥 놀러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땐 가게에 발걸음이 더 잦아질 것 같아요. 손님들과 함께 먹고 싶은 빵 주문할게요 해주셨네요. 어머, 그냥 놀러오시는 분들도 많다니, 또 같이 또 있을 때 편안하게 해주시나 봐요. 윤순자님께 빵가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볼륨 다이닝. 먹고 싶은 음식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겠습니다. 지난 8일에 발매된 신곡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4794님, 기분 전환을 하려고 대형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문구류가 좋은 거 있죠. 예쁜 펜과 메모지,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당분간 제 기분 전환을 담당해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대형 문구점 많이 가서 친구들이랑 막 볼펜 많이 사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딱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볼펜 색깔 조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렇게 글씨가 잘 써지는 느낌이라서 친구들이랑 항상 때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요. GG233님은요. 딸이 추석에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지난 설에도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이번에도 못 온다니까 아쉽네요. 저도 아내랑 둘이 여행이나 가버릴까요? 타지에서 지내는 딸내미 얼굴 볼 생각에 신났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해외 출장이면 또 이게 또 조정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가시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추석 설에 오면 또 차도 많이 막히니까 추석 지나고 꼭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96님, 요즘 날씨가 산뜻해서 정말 좋네요. 그런데 선선한 날씨를 즐길 새도 없이 금방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쩡디가 효과 본 영양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아, 저는 영양제를 꾸준하게 먹는 걸 일단 못하겠어가지고 집에 저도 물론 있거든요. 영양제 있어요. 영양제 칸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일단 효과를 본 건 확실하게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C를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원래 한 알 먹는 거면 두세 알씩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체력에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체력이 올라가실 거예요. MV0574님 친한 동생이 고구마를 보내줬어요. 이 고구마로 내일은 맛탕을 해 먹을 생각입니다. 고구마 말랭이도 만들려고 냄비 한가득 쪘어요. 맛있는 게 생기면 잊지 않고 챙겨주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 더 많이 챙겨야 되겠어요 해주셨는데요. 그럼 말랭이를 만드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드리는 건 어떠세요? 말랭이 너무 맛있잖아요. 직접 말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직접 말린 건. MV0574님 맛있는 마탕에 드세요. K씨의 언제나 사랑해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가수들의 정성이 꼭 담긴 앨범을 제가 직접 열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볼륨을 높여요 별그램으로 오시면 영상으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꺼내볼 앨범은요. 지난 9일에 발매된 이너미닛의 첫 번째 정규 앨범 When the Sun Goes Down Midnight입니다. 아, 이 후배님들께서 이렇게 앞에 저를 위한 편지를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러블리하게 써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너미닛은요. 2025년 3월에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재준, 준태, 현엽 이렇게 3인조 그룹인데요. 요즘에 사실 프로듀싱을 직접 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는요. 자체 프로듀싱 그룹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은 프로듀싱까지는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 얼마나 또 예쁘겠어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약간 석양이 물드는 듯한 진한 주황부터 살짝 연한 주황까지 그라데이션으로다가 앨범을 만드셨어요. 약간 여는 방식도 독특한 게 위로 여네요. 위로 이렇게 짜잔 하고 열면은 미니 CD가 들어가 있고요. 와, 정규 앨범이라서 곡이 진짜 많이 들어있군요.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 자체 프로듀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화이트 옷을 입고 있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요. 흑백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갈색 느낌, 흑백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열어보면 멤버들이 되게 따사로운 석양빛에서 뭔가 사진을 찍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씩 저한테 편지를 또 써줬습니다. 안쪽에. 어머, 이런 친구는 또 처음 보네요. 한 명씩 개인으로 저한테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어머, 고마워요 친구들. 이번 앨범이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딱 제목만 들어도 듣고 싶다 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환상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환상통, 페이풀 이런 소재를 또 생각해낸 것도 너무 멋지고요. 어쨌든 포토카드를 열어볼게요. 누둥스. 오, 저의 포토카드는 현엽씨가 나왔습니다. 완전 이런 거를 얼빡샷이라고 하거든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찍은 사진으로 포토카드가 한 장 들어있고 증명사진이 한 장 들어있는데 그거는 재준님이에요. 약간 교복 같기도 하다. 화이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 아, 렌티큘러. 렌티큘러가 들어있어요. 렌티큘러 좀 낯설죠? 그쵸? 우리 때는 홀로그램이라 했던 거 그거까지 넣은 앨범을 잘 봤습니다. 그럼 오픈 더 레코드 오늘은 When the Sun Goes Down Midnight 앨범을 열어봤고요. 이제 노래 드릴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이너미닛의 Midnight.

이너미닛의 미드나잇 듣고 왔습니다. 7862님, 제가 요즘 중고마켓에서 키워드 알림까지 설정해두고 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바로 자개장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대부분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중고로 찾아보는 중이에요. 집까지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로 잘 찾아볼게요 해주셨네요. 자개장이 요즘 또 떠오르는군요. 이게 근데 엄청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자개장? 자개장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중고마켓에서 좋은 거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쪽 가면은 우리 옛날 물건들 많이 막 모아둔 데 많잖아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영래님, 산책 나왔는데 순대 트럭이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길거리 간식을 위한 현금을 들고 다녀야겠어요. 현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먹고 싶네요. 사람 심리는 참 신기해요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붕어빵 이제 먹고 싶을 때 현금을 무조건 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붕어빵 가게도 다 계좌 이체가 되고 다 카드 결제까지 다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쉽게 쉽게 사 먹을 수 있기는 했는데 영래님은 아직 또 현금 그 낭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금 결제 꼭 하세요. 3571님, 이제 곧 친정엄마의 생신이세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부쩍 우울해하시는데요. 그날은 둘이 데이트하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족발이랑 보쌈 먹고 용돈도 드리려고 하는데 좋아하시겠죠?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더 애틋해지고 그러네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관절약을 좀 챙겨드려야 돼요. 이게 나이가 이제 좀 지날수록 무릎 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무릎에 좋은 영양제 하나 선물해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드릴게요. 엠플라잉의 러버, 루시의 넌 혹시 난 괜히.

0: 그랬어.
1: 엠플라잉의 러버, 루시의 넌 혹시 난 괜히 듣고 왔습니다. 봄날의 햇살님, 지금은 요요가 왔지만 예전에 8kg 뺐을 때 아주 잘 입은 가을 원피스가 있어요. 언젠가 빼서 입겠다고 간직한 게 4년째인데요. 과연 올해 안에 다이어트를 해서 내년에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버려야 할까요? 해주셨는데요. 아니에요. 버리지 마세요. 냅두고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잘 보이는데 걸어두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31님, 친구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생일 선물로 어떤 걸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케이크나 상품권은 그동안 많이 줘서 실용적이면서도 색다른 걸 주고 싶어요. 친구한테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딱히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정디만의 선물 고르는 팁이 있나요?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선물을 줄 때 내 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까운데 가지고 싶은 거를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좋은 거를 써서 그냥 막 쓰고 싶지만은서도 정말 향 좋은 거 아니면 정말 브랜드 이름이 딱 박힌 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좀 비싸니까 그래 이걸 뭐 핸드크림을 이렇게 비싸게 사 싶잖아요. 근데 생일 선물로 받으면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혹시 있다면 거기 브랜드의 화장품 하나를 사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드릴게요. 리센느의 러브 어택.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저녁 8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윤비님, 저 다이어트 13주차인데요. 근손실 없이 무려 9kg이 빠졌어요.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간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맛있는 음식 먹을까봐요 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빼신 거예요? 운동이랑 같이 식단을 하셨나봐요. 윤빈님 오늘만큼은 탄수화물 파티하세요. 떡볶이 파티하세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그대는 모르죠.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하트를 꾹 눌러둔 노래를 꺼내보는 하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3부 첫 곡은요. 제가 하트를 꾹 누른 김건모의 허수아비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요. 제가 노래를 막 고르다가 엄마랑 그때 같이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어떤 노래 좋아해? 어떤 노래 요즘 많이 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막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더니 김건모의 허수아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라디오에 최첨곡으로 올린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냥 이렇게 발라드를 들으면 적적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쓸쓸한 그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을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잠시 후에는 플레이 키오스크가 시작됩니다. 주제에 맞는 신청곡을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중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볼륨 별그램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4: 당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저 노래 주문할게요. 주문은 플레이키오스쿠로 부탁드릴게요.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자이언트 핑크의 비가 내리면.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싶은 노래들을 딱 세 곡까지 신청해주세요. 플레이 키오스크. 플레이 키오스크. 주제에 맞는 신청곡을 주문해주세요. 최대 세 곡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 실수입니다. 실수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보라돌이님의 주문부터 만나볼게요.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할 때 구멍이 뚫린 줄도 몰랐던 양말을 신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회사에서 점심 회식이 있었고요. 또 하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답니다. 아, 신발을 벗는 순간 구멍난 양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민망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감출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디는 저 같은 실수한 적 없으세요? 자우림의 위로 신청합니다. 아, 근데 양말에 구멍 난 거 정도는 실수 아니죠? 그건 잠깐 뭐랄까? 아차차! 아차차! 이런 느낌인데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양말에 구멍 난 적? 양말에 구멍 난 적도 많고 저는 셔츠 같은 거를 자주 입는데 셔츠를 다 뒤집어서 입어서 셔츠 뒤에 태기 이렇게 다 보여서 친구들이 효정아 이 옷이 원래 태기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아닌데? 효정아 너 옷 거꾸로 입은 것 같아. 저는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되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자우림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1년에 서너 번 술을 마실까 하는 편인데요. 그것도 맥주 한 캔이나 소주 두 잔 정도예요. 한 번은 동창 모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금살금 가서 백허그를 했는데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고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셨답니다.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봐 시청할게요. 어떡해. 근데 아버님은 너무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애교 있는 며느리를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술 조금 마셨을 때 아버님 하고 이렇게 애교 조금 하면은 엄청 좋아.

하시죠. 다음에는 살짝 실수하시더라도 아버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라아라님, 제가 다니는 댄스 학원은 다양한 도구로 마무리 운동을 해요. 지난주에는 폼롤러를 쓸 거라서 각자 하나씩 챙겨야 했는데요. 제가 옆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 텀블러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한 거 있죠. 아,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언니가 알아들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폼롤러를 텀블러라고 할 생각을 했을까요? 노래 주문할게요. 자이언티 콜드의 헷갈려. 비슷하네요, 세 글자고. 저도 근데 비슷한 단어들을 정말 많이 틀리는 편이라서 이 정도는 너무 귀여워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언니가 센스가 있네. 이게 뭐 조금 센스가 이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텀블러? 텀블러가 지금 어딨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언니분은 아, 너 혹시 폼롤러 말한 거니?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센스 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자이언티 콜드의 헷갈려.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에 이어서 자이언티 콜드의 헷갈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실수라는 주제로 사연 만나보고 있어요. 다음은 지금은 완치님. 출장 때문에 1년 중 반을 미국에서 지냈는데요. 덕분에 미국병에 심하게 걸려서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메신저로 팀장님한테도 이름을 부른 거예요. 최효정 팀장님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해효정 이렇게요.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읽으셔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끝내기는 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 미국병 완치됐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며 제목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노래 신청합니다. 샤이니의 줄리엣. 아 진짜 아찔하다. 헤이 효정. 근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떻게 잘못 보냈는데 어떡해 어떡해. 아마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날 이후로 완치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회사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닉네임을 부르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대신에 안나라고 부르거나 뭐 제 이름 대신에 에임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다들 나이랑 뭐 이름을 모르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치님의 신청곡 듣고 4부에서 플레이 키오스크 계속 이어갈게요. 샤이니의 줄리엣.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3: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4: 네.
3: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5: 샴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3: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만 성인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5: 위로가 되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키오스크 함께하고 있고요. 실수라는 주제에 어떤 사연과 노래를 담아주셨는지 주문 내용 계속해서 볼게요. 5405님, 초등학교 때 친했던 무리 중에서 저 혼자만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개학날 1층 게시판에서 반을 확인하고 교실로 올라갔는데 제가 다른 반에 가서 앉아있었던 거 있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싶은데 그때는 너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최악의 실수 1위랍니다.

입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에스파의 Just Another Girl. 근데 진짜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없고 혼자서 학교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많이 났겠어요. 게다가 너무 어리잖아요. 중1 때는. 아, 나는 어떠한 실수가 있었나. 이 실수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의 인생의 제일 대망의 실수가 뭐였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대망의 실수는 그건 것 같습니다. 무대 행사였는데 저희가 전에 행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 두 대로 이제 나눠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늦었단 말이에요. 많이 늦었어요. 그때 이제 차가 엄청 막혀서 늦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무대를 하고 있던 팀이 엄청 끌어주신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뛰어갔는데 세 명인가 네 명만 도착한 거예요. 차가 하나만 먼저 도착한 거예요. 우리 오마이갓 왜 이렇게. 그래서 회사에서 안 된다. 너네라도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연하죠.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넷이서. 그래서 거기서 약간 미니 팬미팅처럼 팬미팅을 하다가 나머지 멤버들 세 명인가 도착해서 와 그때 이제 그 날도 막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붙잡고 좀만 더 앉아 계셔주실 수 있을까요? 막 진짜 계속 이러고 한 20분 정도를 채웠던 것 같아요. 20분 정도를.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실수죠. 실수인데 그때 땀 삐질삐질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멤버들 차가 도착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막 행복한 그 기분 있죠. 드디어 우리 무대 할 수 있어. 저는 그 실수가 가장 데뷔하고 제일 빅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5405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에스파의 Just Another Girl.

Yeah. 에스파의 Just Another Girl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불통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겨울에 외근을 나갈 때 부장님 차를 타고 나갔었는데요. 추워서 히터를 틀어달라고 말한다는 걸 실수로 부장님 보일러 좀 얼른 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부장님은 이걸로 지금까지 저를 놀리고 계십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제 입술을 막을 거예요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같은 종류 걸 얘기하셨잖아요. 히터 보일러는 같은 친구니까. 근데 이제 부장님이 장난기가 좀 있으셔서 계속해서 놀린다는 것은 또 두 분의 사이가 좋다는 거죠. 청주우리님,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꼭 엉뚱한 걸로 사오셔서 모두가 웃게 돼요. 예를 들면 애호박은 단호박으로, 참기름은 들기름으로 잘못 사오십니다. 이쯤 되면 엄마도 그냥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래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간식으로 아버지가 실수로 사오신 단호박을 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위스로우의 간지럽게 신청해요. 되게 비슷하면서 되게 다르네요. 애호박과 단호박은 다르다, 그쵸? 들기름, 참기름도 되게 다르고 찌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애호박 분명히 찌개 반찬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청주오리님 또 혹시 아버님, 어머님 간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스위스로우의 간지럽게.